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바라보며 추하고 못났다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처참하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증거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감동받게 하소서. 오늘도 힘든 업무로 인해 쭈그러지고 지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도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비록 남들을 위해 낮아지고 고생하더라도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종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문정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9시 8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려요. 2부에서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0914번으로도 와주셨고 매일 듣기만 하다가 로그인해서 출첵까지 남깁니다. 늘 고마워요.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길 남기셨고 이미경님도 6월 새로운 달 새로운 날 시작입니다. 새 달 복 많이 받으셔요. 남기셨고 우리 수련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요세배꿈님 샬롬 6월의 첫날 그것도 월요일이네요. 샬씨와 함께 으라차차 힘차게 시작해보면서 샬롬 CCM은 개편 없슈?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 CBS 라디오가 음악 FM, 표준 FM, 조이포유 6월 15일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뭐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음악 FM도 또 조이포유도 예.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립니다. 닉네임 나는 나야님께서 오늘 6월의 첫날 힘을 내야만 하는데 아침부터 자꾸 힘 빠지고 기분이 착 가라앉습니다. 왠지 계획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서 속상한 마음만 더해지는데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신청곡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청해 주셨는데, 아이고. 일단 응원의 마음 담아서 요 곡을 킵 예약해 놓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들려 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시작인데, 예. 일단 든든히 드시고 밥심으로, 예, 또 우리 또 좀 공복, 배고프고 이러면 또 힘 안 나잖아요. 잘 드시고 힘내셔서 오늘 점심도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첫날 또 시작하시면 되죠. 예. 화이팅! 나는 나야님의 신청곡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이따가 호산나 싱어즈의 새벽 이슬 같은 준비했고요. 어노인팅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룩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들었고요. 어노인팅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호산나 싱어즈의 새벽 이슬 같은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스농부님 훈디 한동안 듣기 모드였는데 6월도 일단 함께하고요. 제가 농부라서 출첵은 깜빡할 때가 많다우 라고 하셨는데 아 출첵도 감사하지만 저희는 접속 그것만으로 정말 예, 감사, 깊은 감사를 드리죠. 수수코따리님께서도 훈디 목소리 들으며 바쁘게 출근하는데 원래는 오늘은 쉬는 날 모처럼 여유롭게 듣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6월 시작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해요 라고 남기셨고 우리 고기철님께서 샬시 진행자가 바뀐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놀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실 조이포유 채널도 개편의 흐름 속에 조금의 변동이 있고요. 굳이 뭐 말씀을 드리자면 샬롬 CCM은 똑같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셔요. 우리 샬시 가족분들도 같이 쭉 가는 겁니다. 함께 아침 열어요 앞으로도. 예, 샬롬 CCM은 변함없이 함께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4378번으로 우리 이난영 권사님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 청하셔서 강찬이 부르는 곡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그 전에 아까 나는 나야님 청하셨던 곡 있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프라이드 밴드 음반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2003년 4월 미국 유타주의 좁은 협곡에서 27세의 등반가 에런 레즈스턴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팔이 바위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127시간이 지난 후 썩어가기 시작한 팔을 바라보며 그는 결단합니다. 남은 힘을 모아 감각을 잃은 오른팔에 두 뼈를 비틀어 부러뜨린 뒤 무딘 칼날로 한 시간에 걸쳐 스스로 팔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20m 절벽을 하강하고 11km를 걸어 마침내 구조됩니다. 그의 극적인 생존 이야기는 훗날 영화 127시간으로도 제작됐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닮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에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그 다음으로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강명식 천국 있으니 들었고요. 이은화의 내려놓음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담은 안광봉 목사님의 칼럼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그 본편을 다 보진 못했고 짧게 그 숏폼 영상으로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실화였어요. 127시간.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샬롬 생각의 골자인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것 무엇?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9시 46분 6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축하 사연 소식들이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여름겨울님께서 제 친구 미경이 생일 축하해주세요. 늘 지하철 안에서 훈디 방송 듣고 있는 친구인데 세상에 빛을 본 지 46년째.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복하라고, 그리고 나의 친구 되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미경님 축하드립니다. 46번째 생일 좋은 날 보내시고요. 올리브님께서 훈디 토요일은 남편 생일이었고 오늘은 제 53번째 생일입니다. 자축사연 띄워요. 후후. 올리브님 축하드립니다. 초록이17님, 훈디삼촌 오늘 우리 엄마 은경사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십시오. 엄마가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우리 은경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사깨우님은 사랑하는 남동생 이우진 생일, 항상 든든한 존재, 누나가 사랑하고 많이 많이 축복한다, 아내랑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랄게 라고 우리 우진님의 생일 축하해 주셨네요. 닉네임 수박맘님께서 훈디 저 수박이 동생 체리가 생겼어요. 늦은 나이에 선물로 주신 둘째,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이제 10월 출산까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쉼 누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 잘 또 세상에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둘째 잉태하신 거 축하드려요. 우리 아지마미님께서 결혼기념일 40주년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려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아지마미님의 결혼기념일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와, 오늘 뭐 축하할 사연이 풍년이네.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윤희님, 최인영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CBS 조이포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선곡 좋고 잘 듣고 있어요. 라고 고맙습니다. 기존에 쭉, 뭐, 아까 1500회 출첵 남기신 우리 애청자도 계셨는데, 이렇게 소나무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새롭게 조이포유를 알게 돼서 들으시는 우리 새싹 가족분들도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아, 소나무와 새싹과 묘목과, 아, 그냥 저는 배부릅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6월의 첫날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에레즈가 부르는 지금부터의 나를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손지수가 부른 세상을 사는 지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6월의 시작, 또 월요일,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이병희 님께서 5월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6월에는 더 행복하기로 해요. 이렇게 인사 나눠주셔서 맞아요. 우리 같이 6월에는 더 행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해요. 마라나타님, 6월 1일 월요일 한 달의 시작, 또 한 주의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하셨습니다. 수프로님께서 일찌감치 오셔서 뜨거운 햇살 사이로 솔솔 지나는 바람에 고마워하며 짜증은 날려버리고 미소는 간직하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반짝이는 기쁨으로 감사로 시작되는 6월, 바람처럼 시원하고 가벼운 걸음이길 빕니다. 는 멋진 글 인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정관아 중 오직 주 의지하며에 이어서 조찬미가 부른 열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꽃이 지고 그 자리에는 자그마한 열매가 달리게 되죠. 이 뜨거운 햇살에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또 추수의 가을이 되면 정말 지난 1년간의 수고로움과 땀 흘림이 감사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우리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조찬민 씨 음성으로 열매 찬양 듣는데 왠지 뭉클한 감동이 또 6월 첫날이어서 더더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 맺히시기를 응원하면서 은희스님 더욱 싱그러운 6월의 시작입니다. 더해지는 무더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날이 더워지면서 몸이 좀 아프신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아니 평생감사님 항상 씩씩하게 오셔서 몰랐는데 5일 동안 좀 아프셨다고 저희 응원해 드릴게요. 통오빠님 그동안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양보호사 교육은 320시간, 사회복지사는 50시간 이수 후 시험을 치는데 5월 27일에 시험을 쳐서 두 문제 틀리고 합격했어요 하는 기쁜 소식을 역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며 또 자기개발에 엄청 열심히신 통오빠님 응원해 드릴게요. 또 원성남 님도 교회 중화동 성운교회에서 기간별 찬양 대회를 열었는데 누가 남 전도회에서 열심히 해서 상금을 받았고 또 다음 주에 헌금송 때 목사님께서 너무 잘했으니까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런데 장로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을 부르셨군요. 저희에게 음원이 없으실 거라 하시며 한나형의 여정을 청하셨는데 예수애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에 귀국해서 잘 쉬고 있습니다. 비록 3주 뒤에 다시 가지만 모든 일정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김관호 여정 신청해요 하셔서 여정하면 이 두 곡이 정말 대표곡이잖아요. 그래서 여정을 두 곡 들으려고 해요. 김관호 여정, 한나형의 여정도 전해드리고요. 수프로님께서 일찌감치 신청하신 여러 곡 가운데 하늘의 소리 전대현 피처링 한 걸음 준비했습니다.

하늘의 소리 전대현 함께한 한 걸음, 또 앞서 한나형, 김관호, 여정 전해드렸습니다. 담대한 믿음님께서 6월도 지켜주시옵소서. 은하수 구수롱님, 6월 7일에 있을 전교인 찬양대회 준비 연습하느라 바쁘네요. 가사도 외워야 되고 손동작도 구현해야 돼서 따라하기 힘드네요 하셨어요. 박종수님께서는 어우 지난 금요일에 레인보우 접수가 안 돼서 답답해서요. 그래도 지금 이제야 들어옵니다. 한 달도 열심히 출첵할게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비가일님, 6월 첫날 인사드려요. 뭔가 설레고 기대되네요. 일단 옷이 가벼워진 여름, 덥지만 좋은 점을 찾아보며 제대로 즐기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동행 써주셨어요. 신혜숙님께서는 6월 선교의 달이라 많은 선교사님 간증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먼 타국에서 땀과 수고로 부흥 발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영의 내 증인이 되리라 써주셨어요. 자, 이 곡 우리 함께 하고요. 그리고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You Raise Me Up 최유정의 찬양. 평생감사님께서 아마 이 곡 써주신 게 아닐까, 나를 일으키소서를 써주셨는데 이 곡으로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헤븐 리터치 워십 써주셨는데 이 곡도 찾아볼게요.

헤븐 리터치 워십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앞서 최유정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또 지영의 내 증인이 되리라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박종수님께서 찬양의 심포니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오늘은 원곡으로 함께 하시죠. 스티브 그린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 준비했고요. 이것과 함께 연주곡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잔치 공동체 주의 손이 그리고 송정미가 부른 한 걸음 한 걸음 이어봤어요. 6월도 여러분 뚜벅뚜벅 멋지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시길 응원합니다. 주의 손이 잔치 공동체 찬양은 아비가일 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리리맘님께서 늘 듣고만 있었네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저희 엄청 환영해요. 새싹으로 오신 거잖아요. 저희 새싹 오셨으니까 저희 얼른 선물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라고 커피빵 강릉 비행시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비공개로 주소 남기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기님께서는 광주에서 출석합니다. 해가 짱짱해요. 러브에 활짝 웃어요. 듣고 싶습니다. 웃는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임동준님께서는 DJ 신청곡으로 유턴의 영생 남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강수호 배우님께서는 6월은 여름 맞죠 하셨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 써주셨는데 천관웅 웨이메이커 이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브의 활짝 웃어요. 또 천관웅 웨이메이커, 유턴의 영생, 신청곡 꼬꼬무였습니다. 지니님께서 생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너무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이런 생일 축하 받으시는 남편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남편의 생일입니다. 지난 20년간 함께한 시간들이 참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함께하지 못한 생일날 아침에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에 감사하며 혼자 힘들었을 그 시간들을 알아주지 못해 외로웠을 사람에게 이제라도 고맙고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는 축하 사연을 보내 오셨어요. 아유, 오늘 어떻게 아침에 같이 시간을 못 보내셨을까요? 저녁에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응원하며 저희 준비한 선물 있어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팡파미유 강릉 육족 마늘빵 보내드릴게요. 두 분의 요셉님께서 오셨어요. 요셉의 꿈님께서는 6월의 첫날 축복송과 함께 6월 한 달도 실록이 푸르른 만큼 축복도 푸르른 한 달 되기를 기원합니다. 꿈꾸는 요셉처럼 님께서는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힘든 건 온전히 믿는 게 아닐까, 믿고 산다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 믿고 사는지 싶어요. 그래도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네, 갑니다. 오벳의 찬양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신청해 볼게요. 들려주시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어요. 자, 그래서 준비한 곡은 한정수가 부르는 요셉 꿈의 축제. 요셉의 꿈님도 오셨고 해서 이 곡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또 너무나 멋진 다니엘, 이 다니엘을 노래한 소리엘의 다니엘을 이어가 보고요. 꿈꾸는 요셉처럼님 신청하신 오벳의 찬양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이렇게 세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벳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또 소리엘의 다니엘 한정수 요셉 꿈의 축제 전해드렸어요. 아, 오늘 결혼 12주년 여행을 하고 계신 6024님 12년 전 교회에 다니지 않던 남편이 교회에 꼭 다니겠다며 친정엄마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12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저에게는 큰 선물 같습니다. 사랑하는 송기춘 집사님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남편 애정곡이라고 하셨어요. 비 준비하시니 흐르고 있습니다. 예라 머십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시편 147편을 노래한 찬양 비 준비하시니 오늘은 예람워십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레이나 차님께서 일찌감치 신청하신 곡 Like You Love Me 타월앤 웰스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나눔은 거친 곳을 부드럽게 해주고 오해가 있더라도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삶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데이브 토이센의 나눔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마틴 목사 부부가 만든 것입니다. 1904년 마틴 목사 부부는 아들과 함께 뉴욕의 한 성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아내 시빌라는 성경학교 교장 사택에서 지내는 동안 더 쇠약해졌고 마틴 목사는 한시도 그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요청해 왔습니다. 마틴 목사는 아내의 병 때문에 거절하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마틴 목사는 깊은 감동을 받고 저녁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렇게 생각한 시빌라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낙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찬송과 가사를 4절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시빌라는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마틴 목사에게 찬송과 가사지를 전했고 마틴 목사는 가사에 감동을 받아 오르간 앞에 앉아 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찬송가가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은 오늘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면서 매일의 여정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요, 나이보다 더 빠르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데에는 꾹꾹 참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럿거스대 연구진이 60세 이상 중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요, 몇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절망감이나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에 이렇게 막 꾹꾹꾹 쌓아두는 분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뭐든 아무렇지 않은 척 꾹꾹 참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쌓아둔 슬픔은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기억 속에까지 조용히 흔적을 남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요, 우리 사평가 가족들 말이죠, 스트레스 생기면 꾹꾹 참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히 다 내려놓고 뭐 찬양하고, 예? 두 손 들고 노래하고, 예? 밖으로 좀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6월 첫날. 예, 정말, 예, 마음속에 있는 거 담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 입을 열어 찬양하고 희망새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네, 이달 멋지게 또 살아내야죠. 그러려면 조이포유 함께 해야 되고요.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도 표현하시고 마음에 담지 말고 글로 표현하세요. 제가 그냥 그 마음 시원하게 읽어드리고 함께하고 기도할 테니까 말입니다. 아셨죠? 네. 감사한 유니맘님 항상 잘 듣고 성령 충만하게 노력하렵니다. 어이, 좋다. 발음도 이상하지만 아무튼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아, 좋다. 좋다. 그래요. 우리 노력합시다. 예, 노력합시다. 노력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라고 하시잖아요. 문고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 우리가 그 대신 시작만 하면 주께서 하실 겁니다. 자, 강찬 섬김 파라디조 기도밖에 지미선의 할렐루야 나가는 동안 샵 7997 모바일 문자. 네, 긴 글은 50원 아니구나. 긴 글이 100원이구나. 아, 이거 희한, 흐리멍텅한, 네, DJ. 짧은 글이 50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100원입니다. 그리고 만나 레인보 게시판은 무료! 자, 강찬의 섬김 파라디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정현준이의 기도밖에 지미선의 할렐루야 나가는 동안 바로 그곳에 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할렐루. 아내모네님 마늘종 장아찌 담는 맛있겠다. 이거 침이 확 나오네요. 진짜 침이. 와 꽃향균이 꽃향유님이죠. 오이 소박이 담그려고 준비하며 듣고 있다고. 아 오이 제가 SNS 툭툭 튀는 걸 보잖아. 근데 뭐 오이를 그 뭐지 당근 얇게 껍데기 까는 걸로 해가지고 오이를 그렇게 끝까지 벗겨내면 얇은 게 되잖아요. 쫙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소금 뭐 식초 뭐 담가놔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저게 된대요. 오이 뭐 피클 같은 게 그거를 김밥에 넣어놓고 하는데 진짜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요거 모르고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오이 피클 만드는 법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통에 담가 놓은대요. 아예 저장을 딱 해놔가지고 만들 때마다 김밥에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싶은 거예요. 오이 소박이 김 그 뭐죠? 오이 피클 마늘종 이건 끝이다. 예. 저는 오이 저걸 좋아해요. 냉국 완전 좋아합니다. 완전 배가 고픈가 보다 내가. 영일만 제자님이 성경필사 전시회 가면 최 목사님이 밥 사주신댔는데 지방 중소도시라 목사님 밥 얻어먹을 수 없어 아쉽습니다. 허, 진짜 오시면 제가 꼭 하는데 예. 한번 목사님 오시죠. 토요일 날이나 주중에 못 오시나요? 중소도시면 상관없지 않으시나요? 꼭 연락 주세요. 네, 진짜 밥 사겠습니다. 네. 예수님도 저도 한국 가면 보러 갈게요. 맞아요. 꼭 오세요. 진짜 성경 필사. 이거 못 보면 이제 평생 후회하실 것 같아요. 너무 은혜스럽고. 예. 꼭 보러 오시고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예수님 늘 외국에 살면서도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범수 주의 친절한 팔에 아란의 여호와 이레 조유진입니다. 구름 여러분은 출첵.

네, 조유진의 구름 듣고 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출첵합니다. 날씨가 참 좋아요 하시면서 바람도 시원하고요. 오케이 미미나님. 이렇게 바람 쐬고 걸어다니면서 찬양을 듣는다는 건 이미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꼭 그 시간적 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그 바쁜 중에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해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 예, 가을까지 네, 저희 성경 필사전이 있습니다. CBS 빌딩 20층에 있고요. 정말 그 기가 막힌 작품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 사연들 그렇게 돼 쓰게 된 동기나 상황이나 그 환경 이것들을 알아가고 그 거기 다 써 있어요. 좀 그 설명해 주신 분들의 도움도 받게 되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오셔서 꼭 참여하시고 주일엔 단체만 가능하니까 단체로 20명 이상 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주일에도 한 번은 오후 예배를 그렇게 해도 좋잖아요. 크지 않은 교회들은 그래도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는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무엔의 목소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신상우가 떠오릅니다. 네, 잘 지내겠죠. 조준모 신상우 그리고 이어서 KCCM의 네, 그저 상상할 뿐이지 준비됐습니다.

0: 상상할 뿐이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2: 그저 상상

네, 6월 1일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끝곡은 기적이 일어나는 캠퍼스 워십이죠.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Follow me, me.

눈에 덮여도 풀들은 싹트고 얼음에 깔려서도 벌레들은 숨쉰다. 바람에 날리면서 아이들은 뛰놀고 진눈깨비에 눈 못 떠도 새들은 지저귄다. 살얼음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손을 잡으면 숨결은 뜨겁다. 눈에 덮여도 먼동은 터오고 바람이 맵찰수록 숨결은 더 뜨겁다. 신경림 시인의 정월의 노래였습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0: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그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행복하겠다고 고백했던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고 가난하더라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넉넉해도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는 주님 없이 주님 외의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사람이 많아야 좋고 돈이 많아야 좋고 유명해져야 좋고 많이 가진 자와 높은 자들과 함께 있으니 더 편하고 편리하게 돼버린 이것엔 예외가 없음을 압니다. 목사님도, 정치하는 크리스찬도,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핑계로 앞에는 하나님을 넣지만 전혀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많은 것과 높은 것을 내려놓을 줄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워십 클라우드였습니다. 주 예수 내 산소망. 요즘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네, 함께 들었습니다. 2부 시작됐어요.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또 6월의 첫날이 여러분 달려오셔서 함께 힘을 얻고 힘을 주고 네, 격려합시다. 피리본 언니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뭔가 먹고 싶으면 어플의 도움과 배달님의 친절한 수고로 먹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유기농으로 손수 만들어 먹이고 키우시던 그러네요, 진짜. 그 사랑이 뭉클하게 갑자기 느껴집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호박 가득한 수제비, 여름철 오이 소박이, 텃밭의 채소의 배품으로 가득했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맞아요. 수제비 호박 많이 넣는 데도 있어요, 정말. 아, 침이 확 오르면서, 아, 엄마 생각나네요, 진짜. 네. 그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어머니 계시는 분들, 아버지 계시는 분들, 효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이 장수하고,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 받는 건 기도보다 복 받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최고가 효도 아닙니까? 네, 효도합시다. 주님, 헌신함보다, 순종함보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이쁜 하나님.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자, 피아 워십, 네, 나 가나안 성, 귀한 성에, 네. 그리고 팀도 워십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오세간과 제가 부릅니다.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요. 갑자기 자기가 부른 노래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주의 길을 걷다 지친 그대여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6월 첫날.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진짜 첫날 우리가 힘을 내야 되잖아요. 손을 마주치고. 네. 아, 이 글을 비밀글로 안 쓰셔서 함께 나누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7232번님이요. 중보기타 부탁을 해주셨어요. 딸이 조울증이 있는데 최근 우울 단계입니다. 자기 혐오가 심해서 자해 대신 지난번부터 깡소주를 한 병, 두 병씩 마시고 월요일에는 이거 어떡하냐. 발에 자해를 했더라고요. 주님. 엄마랑 언니한테 말하기도 미안해서 못하겠고. 그러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잊으려고 소주를 마신다는데, 어제는 불안을 잠재우려는지 물티슈를 두통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언니랑 통하는 거 들어보니 어떡해야 되냐. 주님. 7235님이 엄마신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이 딸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7232번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5초 기도, 10초 기도, 마음을 다해. 그 딸, 그 마음에 주님이 만지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만지시면 돼요. 진짜예요. 네네. 제 주변에 가까운 식당에 이런 딸이 있었는데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놀랍게 완전히 변했어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7232번님 포기하지 말고 딸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자유입니다. 하연이에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회복되길 바랍니다.

7232번님의 어머니, 예, 다시 7232번님 기도합니다. 네. 꿈 있는 자위 하연이에게 꽃들도 제이워십 그리고 마커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 능히 하실 겁니다. 예,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이 곡 어때? 세상 사람들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 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볕이 있다고, 분명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쩌면 7232번님의 따님도 그렇고 혼자라는 생각이 그런 모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걸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길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곡 어때?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입니다.

0: 네, 수고했어. 오늘도에 이어서 희주일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니 그 이름을 믿고 그 분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6월 한 달도 아니 올해 남은 날도 평생도 그렇게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God, God, 네, 헤리티지에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부르는 이 메시지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으시고 함께 걸어갑시다. 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A.W. 토저는 그의 책 하나님을 바로 알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뜻한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주는 히브리어로 에도나이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한다. 창세기 15장 26절에서 그는 여호와 라파이시며 그가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뜻한다. 창세기 22장 13, 14절에서 그는 여호와 이레이시며 그가 우리의 공급자 되는 주님이심을 뜻한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 그는 여호와 샬롬이시며 그가 우리의 평화의 주님이심을 뜻한다.

0: 추위를 차오네 heat on top. That's right, 오시네 그를 막을 수 없다. 멈추지 않으시네 내 추는 너무 강해. He's the boss. 결국에 모두 능가해. 모든 것 위에 주는 가장 높으시네.
1: 나 안 내게 다른 신과 사람을 겪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0: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에듀아르. 항상 저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 포기했던 실수들을 저질러가며 공포가 다시 엄습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죽지도 기절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기껏해야 날 지치게 하는 게 고작일 그 공포와 맞서 싸워가면서 난 모범적인 삶의 교본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모험을 발견하라고 충고할 거야.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이자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후입니다. 연휴 뒤에 맞이한 월요일이라 그런지 오늘 오후는 유독 몸도 마음도 무겁게 느껴지시죠? 문득 피곤한 마음에 스마트폰을 열어 SNS를 들여다봅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가고 멋진 곳에서 여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 쳇바퀴 같은 일상을 사는 나만 왠지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헛헛해지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내 삶은 왜 이리 평범하고 고단할까 하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6월의 첫 페이지를 열며 가만히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우리가 오늘 무심히 흘려보내는 이 평범한 월요일 오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찬양을 들으며 평화롭게 길을 걷는 이 소박한 일상은요, 사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숨은 영웅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가장 간절했던 내일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일상도 없었겠죠.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땅을 지켜내신 분들을 향한 고마움을 회복하는 6월의 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조혜영곡 주의 기도, 예그리나 합창단의 찬양이고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테너 장호영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더 미션 중에 가브리엘의 오보에 앙드레 류가 지휘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조혜영 곡 주의 기도, 예그리납 창단의 찬양에 이어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테너 장호영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6월의 첫날 출석체크 보내주시고 계셔요. 유해피봄님, 김선주님, 멋쟁이님, 황동현님, 하하호호님, 평화님, 파리가제트님, 경수님, 아름드리님, 김명수님, 이은주님, 푸른동사님, 금강초록님, 아루아님 오셨고요. 마르나타님도 샬롬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남겨주셨어요. 폴라리스님이 진디님 6월의 첫날 안녕하세요. 이병희님이 6월입니다. 5월도 수고 많으셨어요. 더 행복한 날들 보내요 우리 하셨네요. 태연님은 6월달 되면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가 생각나요. 아빠가 써준 할아버지 이야기로 전교 2등 했어요. 저도 웅변대회 꽤 많이 나갔었는데 저는 엄마가 써줬어요. 어여쁜 자연님이 신랑이 좋아하는 오이지를 하며 찬양 듣고 있다고 보내주셨고, 김명수님은 시내에 나갔다 집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 안이 여유로운 자리에 함께합니다. 김정임님은 6월이 시작됐네요. 집 리모델링 마치면 새 집 같은 집에서 새 기분으로 살게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로맨틱과 질투님이 6월 한 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들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신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하루 잘 살아내길 다짐해봅니다.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스웨덴 찬양 블로텐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스톡홀름 성당 찬양대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Abide with me, 찬송가 때에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오슬로 가스펠 콰이어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그리고 국악 찬양 십자가의 길, 소유정의 목소리와 김지은의 얼후 연주로 들으시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블루텐닥 스톡홀름 성당 찬양대의 연주였고요. Abide with me,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오슬로 가스펠 콰이어의 찬양에 이어 국악 찬양 십자가의 길, 소유정의 목소리와 김지은의 얼후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온갖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신뢰를 담은 시편 46편 1절에서 7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시편 4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영국 성공회의 시편 찬양 시편 46편 God is our hope and strength, 캠브리지 킹스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최희안의 목소리에 이어 미국의 작곡가 커트 카이저의 곡 패스 이론 작은 불꽃 하나가 김승희의 목소리로 함께하셨습니다. 외론 늑대님, 항상 겸손하자님, 고윤희님, 민민하하님, 평생감사님, 온기님, 준희비님, 아스농부님, 오기님, 하종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리정은님이 기도 덕분에 근무하는 매장 준비 또 28일 오픈 잘 마쳤어요. 장시간 근무 어제까지 6일째, 오늘은 정신없이 푹 자고 쉬었네요. 아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오늘도 듣기 모두를 함께하며 또 주방으로 쇽 향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픈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제키리님이 10kg 정도 빼야 되는데, 10kg 정도 빼야 되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빠질지요. 운동, 걷기, 달리기,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해야 되겠어요. 말이 쉽지 한번 해봐요. 하셨는데, 식단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저녁은 조금 덜 드시고, 아니면 좀 야채로

그리고 유산소도 열심히 하시고 걷는 것보다는 조금씩 땀 흘리고 뛰는 게더 많이 빠질 거고요. 파이팅입니다. 태연님이 오늘 도자기 수업 다녀왔다고 선물하려고 샐러드 그릇 만들었는데 조금 작고 얼떨결에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어요. 그 그릇으로 샐러드 먹으면 다이어트 100%예요 하셨는데 아 이게 리필하면 안될 텐데요. 너무 샐러드가 작게 담겨서 이게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그 그릇을 한번더 채우는 순간 이제 끝이 납니다. 예. UFP봄님이 좋은 소식 들려주셨어요. 지난주 목요일 자격시험 합격 소식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며 노력한 결과라 더욱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합격증 한 장이지만 제게는 큰 격려와 자신감이 됐어요. 할수 있다는 용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야, 그때 시험 보고 와서 녹초가 되어서 뻗었다고 보내주셨는데 합격하셨군요. 진심으로 축하 축하드립니다. 해낼 줄 알았습니다. 보혜사님이 보내주신 곡 잔치공동체의 주의 손이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유해피봄님 보내주신 뉴레이즈미업, 알 마르티노의 틴 휘슬과 다니엘라 로치의 바이올린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가장 부족한 힘든 자리 감옥 안에서 바울은 가장 충분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배우는 겁니다. 포모의 반대말은 바로 자족인 것 같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보며 감사하는 것. 남의 속도에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내 걸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 6월을 시작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새로운 달 6월을 비교 대신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낙심돼 있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가 돈 벌리는 소리, 부자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 대목이 나오면은 약간 슬금슬금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1: 맞아요. 부자로 살면 천국 못 가나? 이런 생각부터 드는 비유잖아요. 쓸데없이. 많이 걱정해도 되는데. 자꾸 걱정하게 되는 그 부분이에요. 호화롭게 잘 살던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2: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천국에서 만나보세라지만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지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거지로 살면 은혜가 될까요?
3: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예, 부자를 제치고 천국 입성? 아. 와, 안장하네.
4: 부자는 예,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예상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형제들이라도 좀 어떻게 제발 이렇게 했는데 네. 겉면에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진짜 그 낙심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0: 네,
1: 맞아요.
0: 목사님들이 이 비유 어떻게
4: 어땠을까요, 목사님?
0: 어땠을까요? 네,
4: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5: 뭐 아까 괜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네,
4: 금액적인 부분에서 네. 네.
5: 그럼 천국 가는 저기 진짜 부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1: 오, 네. 아, 솔깃. 네.
5: 그리고

0: 역시 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1: 부자 한번 돼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나 모르겠어요?
2: 아, 그러니까요. 그 생각도 합니다.
3: 네. 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지 먼저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선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드릴게요.
1: 우리 초등학생들 데리고 성경학교 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4: 그러네요.
1: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요?
2: 네, 네. 네. 네.
1: 요즘 뭐 거의 안 부르잖아요?
2: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1: 아, 모르는 네. 친구들도 많고. 왜 모르고 안 부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이 노래 부르기는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비유를 비유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해하게끔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 이런 말씀을 주님이 노골적으로 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에게서 유산 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됩니다. 야곱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가 부자 돼서 오잖아요. 요셉도 부자의 권력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졌죠. 다윗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없었는데 부자가 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자기 무덤에 예수님 모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천국 갈 수 없다, 이건 확실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노래를 좀 부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요즘 돈 많은 사람들도 이 노래를 좀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돈으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도 있다.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천국을 사드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돈 가지고 뭐 못하는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서 배똥 두들기면서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의 천국이란 천국이 아니죠. 그러나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따뜻하게 살고 베풀고 살아가고 돈을 제대로 쓰면서 내 인생이 천국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도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도 천국을 살고 죽으면 진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가난한데도 천국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가난한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돈이 조금만 생겨도 아름답게 쓰면서 여기서도 천국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감격과 부를 누리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한데 이 땅에서 가난한데 처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늘 걱정 근심 뭔가에 짓눌리고 또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사후의 천국도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돈이 아닌 더 좋은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동시에 부자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확 거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부자가 그리고 가난한 거지도 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났어요. 죽어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게 뭐냐면 살았던 삶이 끝이 없잖아요. 누군가에겐 기억되어지고 이것이 천국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무슨 걱정을 해요? 아, 내가 와보니까 아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우리 형제들 가족들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살아서 가서 이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서 그들이 여기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렸다면, 그리고 천국이 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는 돈을 가지고도 더 좋은 천국도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경험을 했다면, 누군가에게 모세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천국을 내가 보여주고 천국을 선물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요 선지자로 지금도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세가 되고 선지자가 되도록 계속 자극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 가치 있게 쓰고, 없을 때도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아 이게 진짜 천국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모세 선지자 역할을 잘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정말 때로는 가난한 교회도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자 교회도 있지만, 가난한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에 진정한 천국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참된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잡아주는 역할도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게 풍족하든 모자라든 진정한 천국을 여기서도 누리고, 그리고 그런 천국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선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 아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요, 복음서 가운데 하나 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 가운데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펼쳐두고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시작되면서 13절쯤 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주 명확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냐면, 그 밑에 구절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특별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맥락 아래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주인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돈을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죠. 단순히 인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생명이고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내 힘이고 내 생명이니까 결코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면서 먹고 즐깁니다. 그러니까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파티를 할 만큼. 그런데 날마다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로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나누지 않았고 날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나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베풀고 나눔이 없는 축복, 돈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나누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의 행함이 무슨 행함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행함? 아니죠.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행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나눌고 베풀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나눔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두 가지 경제체제의 지배를 받아요. 잘 알고 계시는 건데, 하나는 자본주의고요, 하나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입니다. 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제체계는 양쪽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벌고 네 마음대로 써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뭔가요? 부자는 악하니까 부자의 소유를 강제로라도 뺏어서 가난한

0: 자에게 나누어져야 된다고 하는 경제체제예요. 성경의 경제체제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경제체제냐면 너의 그 사유재산으로 내 주변의 약한 이들을 자발적으로 돕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경제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체제를 나눔이즘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영어로 캐피탈리즘이고 사회주의가 소셜리즘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경제체계는 나눔이즘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나눔이즘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실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집이죠. 하대원동 201호에 있는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에서 돈을 버는 주체는 저 아빠입니다. 예, 저희 아내도 이제 주부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이 셋 있는데요. 저 혼자 돈을 버는데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저희 새 아이들이. 걱정이 없어요. 뭐 날이 추워지든 뭐하든 뭐 난방 계속 올리고요. 뭐 배고파요. 냉장고 막 열어요. 예, 나눔이즘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돈은 아빠가 벌지만 함께 나누며 쓰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자인데요. 저희 청년들의 헌금만으로는 청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예배,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교회 생활의 혜택들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11조와 헌신이 우리 청년들에게 흘러가서 청년들이 그 재정으로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예배 행사들 이렇게 다 치를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헌금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교회의 재정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게 저는 나눔이즘이 실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천국 가는 진짜 부자에 대한 비결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나눔이즘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재정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함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나누고 베푸는 삶임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사는 나눔이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용기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사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못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사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좀 관대한 부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는데 거기 구걸하는 것을 허용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부자가 먹던 게 얼마나 좋겠어요. 갈비 좀 살 좀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먹을 수 있게 하였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부자죠. 요즘 보게 되면. 그런데 이상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 그것도 보통 음부가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화염 지옥. 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가지고 자신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부자에게 한 아브라함의 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 그러니까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토록 잘못한 것인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산 게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날마다가 문제예요.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제가 청년들과 함께 아침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저기 월곡동에 갔어요. 거기 제가 잘 가는 우거지국집이 있습니다. 먹고 나오는데 그 앞에

0: 갈비탕이라고, 맛없는 갈비탕이라고, 타는 차가 소용이라고 우리는 불평하지. 발이 없는 사람, 10년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죽도 삼키기 불가능한 사람, 오늘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 그들을 모르니까 울컥하였다. 부끄러워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신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그 상처난 데를 핥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사는 것. 그렇게 먹은 게 잘못이 아니죠. 거지 나사로를 비참하게 만든 게 잘못이죠. 아니, 거지 나사로는 그걸 보면서 비참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문제점은 뭐냐면 비유로만 읽어요. 비유로만.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한간에 숨어있는 주님의 의도를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막힌 상황에서 부자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었어요. 특히 지옥에 가고 보니까 더욱이 이 고통이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그 순간 부자의 심정을 찢어놓은 거, 아까 우리 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내 가족들은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부탁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좀 어떻게 좀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거 좀 알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부자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매우 정확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간증 많이 듣죠, 가끔. 근데 사실은 이런 진실 여부를 떠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살아나서 얘기했어. 요즘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얘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는. 그러니까 그날을 부자는 만난 겁니다.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날이 올 것이다. 후회하도 소용이 없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날이 단절된 날이 올 것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날이 올 겁니다. 형태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녹록고 살면 안 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는 거 좋은데 좀 이렇게 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정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을 유통하라는 겁니다. 그 풍요로운 것을 내가 먹을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면 그러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올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고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부유하게 살기 때문이고 잘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사는 것은 내가 부유하지만 부유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해짐으로 그 부요를 나눠주는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참 되게 궁금했거든요. 들리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발이 없는 사람 앞에서 신발 걱정하고 있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겸언쩍어지고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으면서 왜 부자도 아닌데 부자표를 들고 싶어지지?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걸까요?
3: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다들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자가 다른 사람 마음까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반문의 소지가 있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부자와 거지를 대비시켜서 비유하셨을까 궁금합니다.

0: 네.
1: 사실 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 뭐 이런 개념 떠나가지고 나보다 더 부유한 자 그리고 그들이 너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죽고 싶은 거예요. 제가 30년 전쯤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도 아마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 가난한 집 여자아이가 중학생인데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매일 나팔을 불렀어요. 엄마가 가난해서 행상하는데 살 수가 없다가 어느 날 이제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게 아시죠? 나이스라는 거. 그 이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갔는데 이게 나이스라는 사실을 알고 자살한 사건이에요. 그 아이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잘못하게 만든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이 부끄러워해야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최소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아니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2: 말씀드리고 있지만 부, 돈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럼 그냥 말씀해 주셨지만 성경에 참 멋진 부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거지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주어진 것들을 잘 나눠야 되는데 이 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돈, 부 이것을 축복으로만 생각하니까 아, 나한테 보고를 주신 거야 나만 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거죠. 돈이 많다면 내게 주어진 재능이나 또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어떤 삶의 환경들이 내가 지금 내가 쓰고도 남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아 이게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하고 그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인 게 잘못이 아니라 부자가 자기의 남는 재산으로 남들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겠죠.
3: 우리는 죄를 그 나쁜 짓을 하면 죄라고 보잖아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예요. 야고보서 4장이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안 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배부르고 사실 양심은 아, 저 사람 불쌍하네 내 거 좀 줄까? 줘도 내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도 그걸 짓눌러버리고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삶.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한국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거의 70% 되는 미자립 교회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면 좌석 더 늘려야 돼, 예배당 더 크게 지어야 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부자들은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고쳐요. 이게 사실 교회도 똑같이 하는 모습들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와, 이 럭셔리한 뭐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타인을 향해서 넉넉하게 열려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비유를 통해서 조금 그런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유함이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센스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무뎌질까 봐 우리에게 주시는 따끔한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 내 가족까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고 좀 서운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4: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 네. 음부로 내려간 부자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기 위한 질문 타임.
4: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많은 부자들을 만나도 보셨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이 하늘나라 가시는 모습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살아있을 때 좋은 걸 누리면 그 죽어서는 좋은 걸 못 누리는 건지 그런 이런 부분들을 김관성 목사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3: 살아있을 때 좋은 걸 누리면 좋죠. 최대한 저는 많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근데 혼자만 누리니까 문제죠. 혼자만 누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부자들을 많이 보고 또 그 부자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뭐 헌금을 하는 거 보면 사실 그 한 10%의 교인들이 절반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례를 들면 우리 교회 평양, 우리 교회가 이제 평양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평양에서부터 신앙생활하다가 여기 내려와서도 계속 신앙생활하시다가 천국 가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세요. 평양에서도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고 그러면서 뭐 주기철 목사님 힘들 때 그 가족들만 남아서 어려울 때 계속 도와주시던 그분이 월남에서도 부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부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는 저도 안 신어본 청계천 가서 2만 원짜리 구두를 사서 신으셨어요. 양복을 보면 한 20년은 입었을 것 같은 양복을 늘 입고 다니셨어요. 예, 차를 타고 갈 때 기름값 많이 든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뜨실 정도로 사셨어요. 그러나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드렸고 쓰셨고 베풀었고 우리 교회 묘지 기도원 그분이 다 하실 만큼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 도와주고 장학금 주고 그분 덕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나누면서 건강한 삶을 사셨던 진짜 부자다. 그런데 제가 또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분이 계세요. 저렇게 평생 힘들게 사셔서 어떡하나 싶은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일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수천만 원의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이러이러해서 돈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분은 평생 돈이 없어서 한이었을 텐데 이게 생겼으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이걸 헌금으로 가져오시는 그분을 보면서 가난하지만 천국을 사시는 분이고 진짜 부자인 분.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과부의 두랩돈을 칭찬하신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많습니다. 너무 뭐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과 또 현재 교회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굉장히 희망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이 신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1: 그럼 제가 김종현 목사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비춰보면 웬만한 그 나눔이들이 아닌가. 11조도 내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리고 CBS 방송 사역도 후원하고요. 이 정도로 살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2: 그 정도로 사시면 거의 뭐 베리우시죠. 더할 나위 없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이신데, 지금 방금 이제 첫 번째 그 상황을 11조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11조라는 부분에서부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탁 하고 멈춰지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저는 청년들 계속 만나는데, 정말 11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청년들도 이렇게 집사로 이제 임직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 중에 우리 청년들의 헌금 생활이 어떠한지를 뭐 금액은 볼 수 없지만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임직을 세우는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11조를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11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 11조의 말로 이 나눔이즘이 실천되는 게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방식이시거든요. 돈을 직접 벌지 못하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련된 그것이 11조였고 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를 비롯한 교회 재정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다 이런 하나님의 경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좀 품고 계셔야 뭐 11조가 어려운 분들은 그보다 더 좀 다른 헌금의 방식으로라도 좀 이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할까? 그것은 돈이 내 삶의 주인이고 돈이 내 삶을 지킨다라고 내가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0: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에는 참이 나눔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15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후히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지금 신명기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님이 복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복으로 주변 사람에게 나눠줘. 받은 은혜가 있잖아. 받은 돈이 있잖아. 그것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청지기 의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너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네가 흘려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청지기 의식을 생각할 때마다 제 삶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몇해 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어떤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이렇게 콘서트를 간 일이 있었는데, 원래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하고 같이 가시려고 했는데 바쁜 일정이 생기셔서 못 가시니까 미안한 마음에 저를 따로 부르셔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두툼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 이제 청년들하고 가는 길에 내가 같이 못 가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가는 길에 청년들 좀 좋은 것도 사먹이고 또 오는 길에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저만 아는 돈이에요. 그거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 신청해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본인의 사비로 주신 겁니다. 제가 그 돈으로 뭐 해야 되죠? 청년들 사먹여야 돼요.
1: 그쵸.
0: 그 돈으로 제가 이제 내 돈이 나한테 주어진 돈이니까 내 돈이야라고 제 마음대로 쓰면 저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맡기신 돈이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쓰라고 맡기신 거니까 나를 위해 쓰, 물론 저도 좋은 거 먹고 마셨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그러나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맡기신 분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그 재정을 사용하고 왔어요. 저는 이게 청지기 의식의 대표적인 제 삶의 경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재정, 돈, 이런 것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매듭지으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고 맡기는 사람들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 친구한테 재정을 맡기니 정말 나의 뜻에 맞게 쓰는구나. 그러면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을 가슴에 품으셔야 나눔을 실천하고 십일조도 내시고 CBS 후원도 하시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그 정도 파악되면 프로 나눔러가 되지 않을까.
0: 네.
1: 한번 다짐을 해보면서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비유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남겨진 가족에게 전도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단정을 했을까? 아니,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2: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요한 것이 문제입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네. 부요한 것이 왜 문제라는 얘기냐면 부요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어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잖아요. 날마다.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갔더니 너무 좋아. 이게 뭐 돈이 많으니까 뭐 먹는 거, 입는 거, 차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뭐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모든 욕구들을 다 채워줘. 이 너무 좋잖아요. 이 너무 좋은 걸 어떻게 놔요. 이걸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이거를 줄일 수도 없어요.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이거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열려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부자도 믿을 수 있고 부자와 가난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런 어떤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의지적인 결단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부요한데 내가 그 부요를 나를 위해서만 쓸 수가 없다고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속삭이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 눈에 사람들이 밟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부요하잖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 신나고 즐거운 것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

0: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권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너희 네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 땅 위에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너 너무 그 사람들에게 그 소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너 자신만을 위해 사선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음행을 하고 계속 도박을 하고 계속 더러움을 행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경찰에 일제 단속에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이제 막 방송에서 막 광고가 나와. 이제 곧 뭐 일제 도박 단속 기간 무슨 뭐 단속 기간 그런데 걸리잖아요. 왜 걸리냐면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독되어서 그래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야 될똥 말똥 아니에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듣는 우리가 좀 경성하죠. 네. 방법이 없기 전에 없다는 것을 빨리 아는 것이 돌아오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좀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 그리고 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편으론 두렵고도 한편으론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예수님의 비유 오늘 듣고 있는데 이 비유를 그냥 넘겼다가는 정말 부자처럼 엄한 곳에서 울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듭니다.
2: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구체적인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21세기,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가면 그래도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소식 전하는 자로 살다 갈 수 있을지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습들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가선 목사님부터. 네.
3: 사실 부자와 거지 그러면서 저는 뭐가 확 처음에 들어왔는가 하면 한국 교회가 확 들어왔어요, 사실은. 10년, 20년을 개척교회를 하는데 여전히 개척교회인 상태가 많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근데 바로 그 교회 옆에 다른 데서 크게 하던 교회가 들어와서 더 크게 이렇게 예배당 짓는 바람에 그 작은 교회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문을 닫아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실. 근데 이런 것을 교회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산재인교회 부임을 막 했을 때 딱 1년 만에 어떤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산재인교회 바로 옆에서 지하에서 개척하고 있던 목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서울의 강북에 있던 교회가 강남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개척하고 있는 교회 옆에 교회가 땅을 사든지 예배당을 짓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손 털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26년 전, 정확하게 26년 한 2개월 전에 제가 받았던 전화인데 제가 27년 다 되도록 전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예배당 다시 짓자고 했을 때 제가 반대했어요. 리모델링으로 우리 끝내자. 네. 그리고 예배당 지을 비용으로 작은 교회들하고 나누자. 이쪽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21세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사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부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거예요. 경기도의 한 교회는요 예배당에 간판조차도 제대로 걸려있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 매일 노숙자들 밥을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100여 명 되는 노숙자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밥 해주는 곳조차도 교인들이 밥하는 걸 굉장히 버거워하는데 교인들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100여 명 밥을 해주는 걸 매일 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린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진짜 저 교회가 부자 교회야, 저 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있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을까. 굉장히 럭셔리한 예배당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받아, 야 정말 천국 있나 봐라고 생각하게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4: 그러니까 이제 21세기를 얘기해 주셔서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0: 그럼 뭐 교회사 가운데 모든 시대가 말세이긴 하지만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말세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쭉쭉쭉 나온 다음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가만히 보니까 이 21세기에 이 사랑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에너지가 다 자기를 향해 흐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잘 쓰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겁고 내 쾌락을 위해서 계속 모든 에너지가 나를 향해 흐르고 있죠. 같은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세에 그러나 너는 모든 에너지를 너를 향해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계속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고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죠. 이거는 모든 에너지나 돈이나 이 사랑의 흐름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마 많이 들으셨던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되는 곳인데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는요 많은 생명들이 살고 물고기도 있고 많이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는 받은 물도 있지만 그 물을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해는 아무런 생명체도 살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사해는 막 탁 탕물일 줄 알았어요. 갔는데 너무 물이 맑은 거예요. 근데도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대로 사해는 받기만 하죠. 흘려보내주지 않고 자기가 받기만 하니까 결국 모든 것들을 죽게 만드는데 우리 21세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갈릴리 호수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21세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비유를 제대로 들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 주님이 산상순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쓰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썼어요. 가난하다는 말을 쓰는데 심령은 정확하게 여기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한다. 즉 이 세상에 환장하거나 세속적인 것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은 권력, 물질,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천국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적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고 무엇에 배고픈가? 하나님 나라에 배고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배고프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물질적인 삶에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흘려보내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미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프다면 그래서 그 배고프기 때문에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당연히 주어지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사시면 내가 천국으로 살면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 그거겠죠.
2: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나는 사실 그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부자도 아니야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건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의 그 규모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그 마음이 있는지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뜻 따라서 늘 하늘의 부요함을 사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 목사님.
3: 저수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저수지가 물을 계속 가둬두기만 하면 재앙이 됩니다. 계속 흘려보내면 그게 생명을 살리잖아요. 농업용

0: 가수가 되고 심지어 발전도 해냅니다. 그래서 저수지처럼 살아라 하고 네.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네.
1: 오늘 저에게 부자와 거지나사로 이야기는 거울이다.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아 내가 정말 날마다 호화롭게 먹는 부자 쪽에 가깝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반성하듯이 준비했거든요. 거울이다. 이렇게.
2: 네, 부자와 거지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에게 한마디로 가난해져라 메시지다.
3: 네. 자, 오늘 끝인사는 하늘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답게 좀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참된 부요함을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며
3: 하나 내는 시간 올포 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일 골짜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산을 올라야 하고, 만일 산 꼭대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구름을 이해하는 것이 그대가 추구하는 바라면 눈을 감고 생각하라. 철학자이자 시인인 칼릴 지브란.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대단한 날은 아니고 난 그냥 그런 날이 행복했어요. 온 동네에 다 밥 짓는 냄새가 나면 나도 솥에 밥을 앉혀놓고 그때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던 우리 아들 손잡고 마당으로 나가요. 그럼 그때 저 멀리부터 노을이 져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가. 네,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머니 역을 맡았던 김혜자 씨의 대사입니다. 가장 좋았던 기억들은 의외로 대단한 것이 아닌 순간들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웃음을 터뜨렸던 순간들. 어쩌면 행복은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가다가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고 떠올릴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도 이 시간도 언젠가 문득 생각나서 미소 짓게 되는 한 장면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저도 진짜 행복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가족들이 같이 치킨을 시켜서 먹을 때였거든요. 그냥 가족들의 그 웃음소리 그리고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자리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그 느낌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진짜 소소하고 작은 것들인데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활짝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은 아이 식사 챙기고 뭐 밥 챙기고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 보고 활짝 웃었을 때 아, 이게 행복이지라고 느끼는 그 무엇?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아 그때가 참 좋았지. 2026년 6월에 당향노를 들으면서 노을이 지는 걸 보는 그 순간이 참 좋았지라고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을 지는 이 시간 당향노 시간에 예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FE님이 고맙습니다. 첫 곡 지선이 부른 행복이요.

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 할게요. 제가 향기로운 나무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를 걸어놨거든요. 원래는 이 곡을 첫 곡으로 할까 하다가 행복을 들려드리고 두 번째 곡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6월의 첫날,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조바심도 나지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힘내보아요. 아멘. 6월입니다. 6월 첫날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해요. 여러분의 얘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그리고 레인보우로 방송을 들으시면은 레인보우 사용과 신청곡란에 보내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후야마미님이 감사위에 감사, 지선 고정미. 지선의 목소리가 바로 나가서요. 이 곡은 제가 주말에 들려드려야겠어요. 향기로운 나무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 곡은 조성곤이 부른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곡이었고요. 원성남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근무하시는군요. 애인이 김미라님이 문자 샵 7997, 이용료는 단문 50원, 긴글 100원 맞나요? 네, 정확하게. 예, 아까 샵까지 얘기하고 저 요즘에 음악 FM에서 대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7997과 9390이 동시에 떠올라서 네,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 샵7997 맞고요. 단문 50원, 긴글 100원.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타카님, 가령 6시에 당향로가 시작이 된다면 저는 정오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이게 당향로의 매직입니다. 아니, 6시간 전부터요. 7300번님은 입사 초심이 사라졌는지 무기력감 또 무언가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들에 하루하루 기운이 없어지는 듯 합니다. 퇴근하는 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 나름대로의 고충 속에서도 하루하루 잘 감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저의 무기력함을 맡겨보고 싶은 시간이에요. 시와 그림의 정상을 넘어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세상 속에서는 이런 무기력감이 가끔 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신, 야, 이거 불공평하다. 약간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억울하기도 하다. 속상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 노력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인정받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을 때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대접받는 것 같고 또 인정받는 것 같을 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이게 다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떻게 보면 용납도 안 되고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일들 속에서 좀 더 마음이 커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내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자꾸만 이제 세상 속에서의 인정만 받게 되면 하나님이라든가 진짜 중요한 가치들은 잊어버리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조리함 속에서 진정한 내가 가치를 둬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뜻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7300번님께는 좀 이 얘기가 위로가 됐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시선을 둬야 할 곳은 어딘가 한번 더 깊이 살펴보자고요. 시와 그림 정상을 넘어 신청하신 곡입니다.

How great thou art. 크리스 라이스. 쌀 아저씨. 라이스가 RIC거든요. 그래서 쌀 아저씨 이렇게 우리에게는 불리는 크리스 라이스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타카님의 신청곡이었고요. 5194번님이 저는 좀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찌뿌둥하고 감기 기분 아닌가? 요즘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그럴 수 있거든요. 듣고 싶으신 찬양 예수나의 참 소망 하셨는데 주 예수 내 산 소망 맞죠? 예. 그래서 오늘 워시 크라우드 앨범에서 리빙 호프 함께 들었습니다. 플라리스님 6월 첫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한 달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맡깁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리의 부르심 신청하신 곡이에요.

피아나는 푸르름 태연님께서 당신을 향한이라고 적으셨는데 우리는 딱 하면 또 알아듣잖아요. 그대를 향한 꿈이 있는 자유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수연님 오셨네요. 예. 치킨 얘기를 아까 제가 꺼내서 여러분이 최근에 드신 치킨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왜 치킨을 먹으면요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먹을 때마다 약간 뭐랄까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손을 멈출 수 없는 그 마력이 있어요. 2월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0702번님이 저 지난번에 일본 다녀왔잖아요. 선물은 따로 안 사고 치킨을 돌렸는데 다들 좋아하셨어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일일이 막 다 선물 사서 왜 요즘 잘 안 가지고 다니는 열쇠고리 이런 거 선물 받는 것보다 저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는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0702번님과 함께 오늘은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을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피어머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모처럼 저녁하면서 듣습니다. 다이아몬드님 어서 오세요. 7363번 쓰시는데요. 교회 행사 날짜가 나왔습니다. 작년까지 모든 행사에 다 참여했는데 몸도 아프고요. 퇴사까지 하고 나서부터는 행사에 참여하는 게 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돕지 못하는 게 죄책감, 비겁함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가지가 있으신 거네요. 제가 맡은 부서 여름 행사는 어떻게든 책임감으로 하겠는데 다른 부서까지 하면 아플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의 지혜 조언도 구합니다. 만약에 제가 7363번님이다 하면 몸이 좀 요즘 안 좋아서 다른 부서 일은 이번에는 참여 못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해서 하게 되면은 내가 만족할 만큼 성과가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좀 거절할 때는 거절도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다 했다가 아이고 이건 거절할 걸 하고 이제 몸이 아픈 다음에야 그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는 너무 무료해서 맡는 것보다는 내가 맡은 부서에서만 또 하시는 게 일을 하시는 게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더 기쁘게 일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여러분도 좀 도와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고민 함께 나눠주시고요. 1부 끝곡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최희한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에요. 7시 2부에 올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말이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이름 아시죠? 웨이홈 앨범에서 들었고요. TMTMEN님의 신청곡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등대지기님이 6월 그대 생각 김용택님의 시를 적어주셨는데 저 노을이 질 때라 그런가? 이 시를 쭉 읽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저리죠? 6월 그대 생각 김용택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에 나뭇잎에 바람이 불고 하루 해가 갑니다.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대 보고 싶은 마음을 주저앉힐 수가 없습니다. 창가 턱에 괴고 창가에 턱을 괴고 오래오래 어딘가를 보고 있곤 합니다. 느닷없이 그런 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이 당신 생각이었음을 압니다. 하루 종일 당신 생각으로 6월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해가 갑니다. 아, 좋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약속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이제 애인이 김이라님의 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레인보우, 조이포유에서 만난 일본 친구 다카쿠님. 한국 여행 마치고 오늘 일본 귀국 전에 잠깐 만났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었지만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비행기 이륙시간 앞두고 한 시간의 짧은 만남. 한국어에 능숙한 다카코님과 대화는 너무 좋았고요. 다음을 기약하며 다시 이별했죠. 돌아오는 공항 철도에서 인천 영종대교 지날 때 바라본 서해 바다가 참 평화로웠습니다. 이국에 사는 분과의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니 다카코님은 우리에게도 너무 친숙한 분이잖아요.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예, 압니다.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셨어요? 예. 우리 조이포유가 맺어준 그 인연의 끈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서로 믿음을 독려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귀한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9212, 수평기님께서 숲의 마을은 6월 마당에 장미가 활짝 피고요. 드디어 왕보리수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달마다 보여지는 풍경들이 다 달라서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주님의 솜씨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아까 3530번님도 아파트 산책로에 보리수가 익어가고 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맛보지 않아도 눈으로 계절을 보고 느끼는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의 사진이나 얘기를 통해서 접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 재미도 솔솔하긴 한데 직접 만나고 직접 보신 분들의 느낌은 얼마나 좋을까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수평기님이 신청하셔서 걸어놨고요. 오늘은 범키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백곰님과 함께 죄신 맡은 우리 구주. 오늘은 서현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찬송가 369장이었고요. 부끄레미님, 신약 통독을 같이 하는 짝꿍 언니가 있어요. 이번 주는 빌레몬서까지 통독하기로 했습니다. 짝꿍이 있으니까 서로 독려하고 미루더라도 꼭 통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베 찬양으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부끄레미님 맞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달리기도요. 누군가 같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이 사람 달리는 거 보면서 같이 힘을 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리기가 혼자 달리는 건 나와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통독을 같이 하는 누군가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서로 격려하며 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나누며 응원합니다. 나팔꽃님, 오늘 기분도 좀 그렇고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오후에 레인보우와 함께 걷기 해서 어머, 치킨 당첨 문자? 이거 진짜 받기 힘든데 받으셨대요. 와, 우리 청취자분 중에 이 치킨을 받으신 분이 있구나. 감사로 하루 마감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뭔가 좀 잘 풀리지 않는다 하는 날은 또 이렇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아이 레인보우가 위로가 돼드려서 다행입니다. 아닌가? 레인보우가 아니라 치킨이 위로가 됐나요? 오늘 이 하루도 신청하신 곡 이종익의 목소리로 나팔꽃님이 신청하셔서 준비해 놓겠고

레몬나무님이 신청하신 나의 주는 조찬미의 목소리 이 곡도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막내 초삼 딸 친구들이 놀러와서 정신이 없습니다. 아, 왜 알 것 같지? 이 분위기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서 듣고 있어요. 꽃사슴

제가 사회생활할 때 처음 그 사회생활을 할 때 불평 불만이 있을 때마다 자주 들었던 곡 옛날 생각이 납니다. 늘 찬송하세님 아마 오늘 이 하루도 나갈 때 쓰신 것 같아요. 이종익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나의 주는 조찬미의 목소리 레몬나무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시 제목 엘리아님 저희 청취자분 통해서 들으셨죠? 예, 김용택 시인의 6월이라는 6월이라는 시 예, 너무 좋죠. 예, 또 가만히 노을 지는 거 보면서 읊조리면 마음이 약간 울컥하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CBS 4U 최정원의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일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시거든요. 5245번님께서 생일인데 장염에 걸려서 수액 맞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거든요.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오늘 제일 맛있는 걸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걸 어쩝니까. 빨리 나으셔서 조금 뒤라도 좋으니까 늦게라도 좋으니까 내 생일 챙기며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죠.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도 회복하시고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삶,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프라하님은 6월 1일 오늘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주는 가족과 엄마가 옆에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생일이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네, 프라하님도 오늘 생일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누는 삶.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그런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기시사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무야님도 저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아니 6월 1일 이렇게 좋은 날 태어나신 분들 진짜 복 받으신 거 아니에요? 봄과 여름의 그 어느 사이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에서도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나무는 열매도 주고 또 쉼의 자리도 되잖아요. 나눌 수 있고 또 누구든 쉴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 나무야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분들 예, 5245님, 프라하님, 나무야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좋은 씨앗이 불러요 생일 축하, 그리고 위러브 앨범에 있는 날 살피시는 주 두 곡 이어집니다.

그 초삼 친구들, 딸 친구들이 와서 정신없다는 꽃사슴님, 이제 밥 먹고 간대요. 얘들아 또 놀러와 하지만 그 마음에는 진짜 놀러 올 거니? 라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때가 좋아요 라고. 아타카님, 제가 요즘 시편 필사 매일 한 편씩 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51편을 필사했는데 시편 말씀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손맛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을 가도 똑같겠죠. 네. 매번 말씀이 또 다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손맛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그 말씀, 예, 그 얘기가 어떤 그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다카님, 그리고 2976번님은 저희는 교회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일독방을 만들어서 읽고 체크하고 일주일마다 새로 만들어서 일독을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올해 이독을 위해 파이팅! 응원합니다. 아, 또 이렇게 지혜롭게 또 일독을 향한 그 발걸음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망구님, 지난해 해군에 입대한 이삭이한테서 지난 토요일에 전화가 왔거든요. 이삭이 목소리에 눈물이 담겨 있어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일 오후에도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 받자 교회 다녀왔냐고 먼저 물었는데 이삭이가 하는 말이 엄마, 교회가 그리운 게 처음이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 말에 또 울컥하고 오늘은 옷 왔어요? 라는 문자에 또 울컥하고 아, 옷이 왔다? 오, 아마 그 배송이 됐다, 전달이 됐다라는 문자를 받고 또 울컥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사연을 쓰면서도 울컥하고 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옷을 보고 아, 그래요. 옷이 도착했습니다라는 그 문자를 받으시고 울컥했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옷 보면 이거 더 울컥할 것 같은데 언제쯤 아들 생각해도 든든할 수 있을까요? 좀 담담할 수 있을까 하셨는데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옷 도착하면 제일 많이 우실 것 같은데 우리 아들 거기서 잘하고 있을 테니까 더 성장할 테니까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고 망구님 힘들 때마다 이곳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그 가족 중에 당양로 가족 중에 아들을 군에 보낸 분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는 전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많이 울지 마시고요. 에레피님은 새 장막으로 이사 왔는데 새벽부터 바쁘고 정신없었는데 저녁 식사하고 이제서야 좀 안정이 됐어요. 베란다 앞에 작은 야산이 있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참 좋아요. 이곳에서 당양로와 함께 주님의 임재하심과 기쁨, 사랑, 은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에레피님 아멘입니다. 1007번님은 맨발 걷기 하신데, 아, 근데 사진 보내셨는데 이렇게 맨발이 예쁘네요. 이 흑색과 대비가 돼서 그런지 너무 예쁜 발 사진도 보내주셨고 맨발 걷기가 건강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예, 가까이에 있는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9858번님, 6월의 첫날이 월요일이라 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6월의 첫날 월요일, 특별하죠. 마하나임님, 간 수치가 그나마 정상으로 돌아와서 내일 퇴원합니다. 퇴원 후 먹을 약은 많아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나저나 저희는 조금 일찍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퇴원 그 기간이 좀 길어져서 위에서 우리 당양로 가족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퇴원도 잘 하시고요. 또 더 건강해서 퇴원하실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동행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류세영이 부르고요.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내가 80세가 되기까지 원기왕성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쓸데없는 일로 나를 피로하게 만들지 않았을 따름이다. 앉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앉고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누워서 몸을 쉬었다. 쓸데없이 몸을 일으키거나 서 있지 않았다. 에디슨의 말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부르는 그 소리를 외면하며 소명을 저버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뜻있는 삶을 살기로 약속했던 그 작은 믿음을 되살리시어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열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첫 찬양 정한 물로 우리 죄를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올리비아 민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선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함께 안아주시며 우리를 이롭게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유창원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부지런한 이장희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김관동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이상호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주는 평화, 나윤선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복음성가 1집에서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이어집니다. 내 삶의 주인 조성곤의 찬양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명선의 찬양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하시죠.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벳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1, 2, 3, 4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제이밴드의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이어서 김은영의 찬양으로 주를 악모하는 자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참된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 주님이라 부르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이자 전환입니다. 내 삶의 주인자리에 있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며 스스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화려한 말이나 특별한 능력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며 그분을 더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욕심과 계획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만

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CBS 중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무스의 찬양으로 내가 주인 삼은 보내드리고요. 조수아의 음성으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부르던 찬양,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시절에 또 경배와 찬양 열심히 할 때, 그때 불렀던 찬양 찾아보면은 정식 음원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CCM 아티스트들이 그 예전 곡을 이렇게 새롭게 불러주면 저는 참 반갑더라고요.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가 있어서. 웨이홈의 찬양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이어서 폴라리스님께서 신청하신 예루스의 주 사랑이 함께 할게요.

믿을 신. 진실한 신념으로 하느님을 신봉하고 진리의 삶으로 완전한 인간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달할 망.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관준 민비 직업 차별 미신과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개선한다. 사랑에 경천 애인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며 정의로 단결하여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조국 광복의 기초라.

구연영의 구국회 강령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구한말 의병장이자 독립운동가로 전도사로 활약했던 구연영 선생. 오늘 의병의 날에 그의 거룩한 뜻을 새겨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상지국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송정미의 음성으로 누가 주를 따라 꽃마리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로마문화원 선교찬양단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나무엔의 찬양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0: 편의 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6월의 첫날 오늘 끝곡은 우루루 워십의 내 마음 다해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다녀오는 긴 여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인어에 뭐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멀리까지 가보신 분들도 있겠고요. 피곤한 몸으로 버스를 탔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꼭

이거 어디야? 하면서 종점까지 갔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매일 지나치던 익숙한 거리를 벗어나 다른 곳을 돌아보면 내가 머물고 사는 곳이 이 넓고 넓은 도시 한 부분이구나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6월의 첫날, 첫 월요일인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정거장을 지나고 계신가요? 긴 여정의 길동무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좋은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셜라월 씨의 턴, 턴, 턴으로 박성호의 CCM 캠프 2016년 6월 1일 6월의 첫날 6월의 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간 또 한 달 새로 시작하는 날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 이 버스 종점까지 가본 경험 뭐 지금이야.

아,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다 이렇게 지도를 볼수 있고 전화 연락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다시 내려서 돌아가면 되겠네. 뭘 타고 가지?라고 이렇게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을 때는 어쩌다가 정말 깜빡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내리면 정말 놀랍고 당황하고 어떻게 돌아가지 하는 걱정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창밖이 달라지는 풍경을 보면서 여긴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여긴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집에 어떻게 가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당연히 버스 종점에서 좋은 그 마음씨 좋은 기사님을 만나면 다음에 나가는 저차 타고 그냥 나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여러분은 버스를 타고 뜻밖의 여행을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나눠보시죠.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 글 남길 수 있으니까요. 자유로운 방법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편하게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사연들 배달하겠습니다.

웨이메이커 시날치의 원곡 원 가창자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와, 2015년에 발표된 곡이 여전히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곡이죠. 네, 나이지리아의 가스펠 싱어 시날치가 부른 곡이 이제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시 부르고 우리 이제 예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곡이 되었죠. 네. 아, 아름다운 곡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6월 1일 월요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세요. 월요일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피곤하다. 월요일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도 조금 있는데 달력이 딱 넘어가고 6월 1일 새 달의 첫날이니까 뭐 조금 더 그래도 이렇게 좀 긴장도 되고 이번 달은 좀 잘 해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뭐 여느 월요일처럼 바쁘게 지내온 것 같지만 이제 그 마음만은 잊지 않고 우리 힘내서 오늘 마무리 잘하고 또 이번 한 주 잘 살아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중간에 선거일이 있어서 잠깐 쉴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 또 화이팅 한번 하시죠. 8183번님께서 드디어 주택구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첫날 좋은 꿈 꾸고 잘 지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거기 있었다 듣고 싶어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오, 이사하셨군요. 축하합니다. 야,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여러모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기분도 좋고 막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네. 편리한 것도 많고요. 네. 이전에 주택 살 때와는 또 다른 느낌 있으니까 잘 적응하시고 잘 꾸며서 아름다운 보금자리 되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거기 있었다 제가 자리 찾아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이사 축하드려요. 이사하신 기념으로 이사 마치고 짜장면 드셨나요? 요즘 그런 짜장면 안 먹나요? 주변에 맛집도 많이 이제 하나씩 발굴해 가시면 좋겠네요. 준하와 나의 노래로 듣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사랑 이야기의 하늘 위의 집 초가 삼간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 초가 삼간에 만족하려면 초가 삼간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요즘 뭐 방세계 초가 삼간이 그 초가 삼간이 이거죠. 방 그리고 마루 그다음에 부엌 거기 만족하려면 와 많이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아직 너무 많이 부유한 데 익숙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정말 초가삼간 아주 좁고 비좁은 곳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말씀님도 성우님 게시판에서 뜨겁게 인사하는 모든 분들 샬롬이에요. 6월의 첫날 오프닝 찬양 선곡이 너무 신나고 좋아요. 오늘 밤 설레고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또 게시판에서 제가 소개한다 안 해드려도 이 6월의 첫날 서로 샬롬의 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CCN 캠프의 주인공입니다. 뭐 제가 없더라도 잘 지켜주세요. 제가 없어도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6월의 첫날 우리 함께 이번 달의 계획들 한번 세워가면서 지난 또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서 이번 달도 걸어가는 게 좋겠죠. 4503번님께서 최고의 작품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꼭 좀 듣고 싶은데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부탁하시면 또 저희가 모른 척할 수 없죠. 내가 준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별이님도 내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 신청곡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또 저희가 또 준비합니다. 네, 조금만 친절하게 왜 이 노래를 듣고 싶은지 누구와 듣고 싶은지 어디에서 듣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멘트라도 한 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다려주세요. 먼저는 이동희의 목소리입니다. 창문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까지 이어 들어볼까요?

거기 있었다. 주영은, 조범진, 이철규가 함께한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신청하신 분 잘 들으셨죠? 네. 아파트 이사한 첫날 좋은 꿈 꾸고 정말 푹 주무시고, 네, 아름다운 보금자리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유경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함께 나눠볼까요? 두 발로 19년을 걸었고 두 바퀴로 26년을 구르고 있는 나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저의 길을 살펴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기도는 아버지 형제들처럼 어머니 형제들도 주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고 저 천국을 향할 때 온 기쁨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를 지켜보시든 온 가족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사연과 함께 기도의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두 발로 19년, 두 바퀴로 26년. 그러면서 우리를, 나를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향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형제들 또 주님을 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사람, 많은 신앙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가족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서로 알고 있고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또 시간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아 그래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나오기가 참 어려운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려 믿습니다. 네.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죠. 우리 시신캠프 애청자분들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겠네요. 최고의 작품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프로젝트

진진이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그리고 프로젝트 헐스의 Turn On 같이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6월의 첫날 월요일 밤 1부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이형우님께서 집사람은 회식이고 고2 아들은 공부하느라 새벽에 집에 오고 지금 외로이 혼자 듣고 있습니다. 흐흐흐 그래도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외로이 혼자 듣고 있는데 그래도 좋네요. 네 무슨 느낌인지 살짝 알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가족들 없을 때 네. 라디오 틀어놓고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 멋지다. 멋지다. 야 진짜 그러면 진짜 와 이 가정에 정말 기도의 아버지. 네 멋집니다. 네. 농담 아니고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정말 온 집안이 예배의 처소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문 열고 들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에 이렇게 은혜가 가득해. 농담 아닌데 진짜.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피어나는 프로그램 태연님께서 안녕하세요 피디님 자다 깼어요 왜 깼을까요 하셨는데요. CCN 캠프 들으려고 깨셨죠. 네, 잘 들으세요. 1부 끝곡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들려드리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격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통을 훨씬 더 오래 참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가 조지 애덤스는 누구의 인생이든 절정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절정기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찾아온다며 격려를 영혼의 산소라고 칭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위대한 영향력 중 일부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5: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여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성적이 오르면 성장했다 하고, 월급이 늘면 성장했다 하고, 회사가 커지면 성장했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지식은 쌓였는데 지혜는 깊어지고 있는가? 능력은 늘었는데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진짜 성장과 가짜 성장을 가름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측정되는 성장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는 성장 말입니다. 얼마 후면 온 나라가 월드컵으로 들썩일 것입니다. 저도 마음 한켠이 설렙니다. 그런데 저는 월드컵을 볼 때마다 경기장보다 다른 곳을 먼저 떠올립니다. 선수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0: 거치고 준비해온 그 수많은 어제들입니다. 국가대표라는 이름 뒤에는 반드시 오랜 무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 부상으로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던 날들,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새벽들, 경기장의 환호는 그 모든 시간 위에 피어난 결실입니다. 저는 오래전 은퇴한 어느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계속하기로 마음먹은 그 새벽입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우승했던 시간과 같이 빛나는 결과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의 결단,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은 그 순간, 그것이 그 선수를 진심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남과 비교하여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더 빠른 사람이 아니라 더 선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느릴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한 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성장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TBS 문 밖의 길들이 다 당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주인이었던 많은 것들을 모른 척 하지는 않았던가. 이병렬 작가의 끌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1시간 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찬양 들으면서 이 밤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라디오 레인보우 앱 CCM 캠프 유튜브 CBS 홈페이지에서 골고루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는 골고루 하시고 참여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딱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 기도의 제목들 남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이 밤이 너무 외로워요. 실제로 외롭다는 뜻은 아니죠. 네, 저 혼자 잘 노는 거 아시죠? 네, 하지만 함께 들으시면 방송 함께 듣는 티도 내면서 6월달의 계획들 함께 나누시죠. 자, 광고 듣고 뉴 CCM 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새 노래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최근에 나온 노래 함께 들으면서 우리 사랑의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뉴 CCM은요. 오은의 목소리입니다. 곡은 서근형님이 작사 작곡하셨고요. 프로듀서는 이관희 씨가 함께했네요. 노래 제목은 나를 아느사. 함께 들으면서 마음에 드시면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 꾹 눌러주세요.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아티스트에게 힘이 되는 시간입니다.

서근영 곡 오은의 목소리 나를 아는 사 함께 들었습니다. 새 노래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음에 드는 곡은 네이버 선곡에 하트 꾹 눌러주셨다가 다른 분에게 추천도 해주시고 또 다시 들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5056번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여자아이를 아주아주 즐겁게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육아를 하려니 힘들긴 하지만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실시간 캠프를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아이 그러셨구나. 반갑습니다. 네. 아 초등학교 입학한 여자아이 따님 얼마나 귀여울까요? 막. 엄마 오늘은 이거 뭐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 아이고 그때는 뭐 진짜 학교 갈 때가 제일 즐거울 때 같은데요. 네. 물론 학교 갔다가 벌써 왔어? 요즘 1학년들은 저녁 점심 식사 안 하고 바로 돌아오죠. 그죠? 네. 잘 돌봐주시고 이때의 모습 마음속에 또 사진에 많이 많이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쁠 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1058번님 성웅님 샬롬이에요. 6월의 첫날 선곡들이 너무 다 은혜롭고 새롭게 신선하게 들려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성가 대장인데 CCN 캠프에서 커피 쿠폰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곧장 지휘자님에게 소개하면서 선물로 보냈어요. 참 감사하다고 저보고 문자 좀 보내달라고 했네요. 신청곡은 무리를 걷는 자 남편의 폰 벨소리 곡입니다. 들려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CCN 캠프에서 퀴즈 참여해서 커피 쿠폰을 받았는데 야 나 커피 쿠폰 받았어 너무 좋아 하면서 지휘자님 지휘자님 하면서 이 커피 쿠폰을 지휘자님이 드세요 하면서 선물로 보내신 거군요. 그러면서 여보나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 CCN 캠프에 문자 좀 보내줘 라고 하신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풍경이 너무 너무 멋지고 즐거운데요. 저희가 보내드린 커피 쿠폰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커피 쿠폰은 아니지만 이렇게 참여도 즐겁게 해주시고 또 아 커피 쿠폰 받았다 내가 먹어야지가 아니라 아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에게 선물로 보내야지 나도 거저 받았으니 더 좋은 곳에 거저 드려야지 하는 이 마음 아 저도 좀 배워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 바로 듣죠. 먼저 은혜 아니면 김대환의 목소리를 듣고 시와 그림의 무리를 걷는 자 듣습니다.

장하니의 겨자씨 하나, 씨와 그림의 무리를 걷는 자에 이어서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시고요. 헤라 스누피님께서 거기 있었다 1부에 너무 잠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현주님의 기도밖에 듣고 싶습니다. 기도만이 든든한 백인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오, 네. 신청곡 그걸 신청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 곡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CCM 캠프의 첫 번째 역할이죠.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온의 대로님께서 6월의 첫날 CCM 캠프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잔치 공동체 주의 손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요즘 잔치 공동체 노래 신청이 많이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인기곡이 되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네. 아, 전 잔치 공동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되면 좋겠어요. 더 많이 잘 돼서. 좀 바빠지면 제가 섭외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바쁜 일정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너무 편한가요? 아, 좋잖아요. 사람들이 약간 순수하고 음악도 좀 좋고. 네. 잔치 공동체의 노래 좋습니다. 주의 손이, 그리고 정현준의 기도밖에 같이 이어듣죠.

신청곡으로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잔치공동체 주의 손이 그리고 파라디조 정연준의 기도밖에. 이 노래는 참 노래가 애절한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 애절함이 좀 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나누면서 건너갑니다. 쉼표님 오셨어요. CCM 캠프 끝나기 전에 부랴부랴 들어왔어요. 남은 30분 놓치지 않고 다 들을게요. 덕분에 6월의 첫날 잘 마무리합니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CCM 캠프는 유튜브로 다시 듣기 하고 있죠. 유튜브에 가시면 거의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네. 방송 끝난 후에 아니면 내일 낮에라도 한번 들어주세요. 최 여사님 모셨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어깨가 위에서 누르는 듯 아픈데 딱히 두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앉아서 발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저런 저런. 누가 좀 옆에서 도와주실 분이 있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예. 아.

어깨가 이렇게 막 아프고 그럴 때는 너무 피곤하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면은 일상생활 하기도 힘들고요. 아, 근데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발 마사지를 지압점을 잘 찾아서 한번 꾹꾹꾹 눌러보시면 어떨까요? 화이팅! 캐스팅 크라운스의 노래에 이어집니다. Who am I? 그리고 코디 카네스의 핀 파운데이션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미션 함께 들었어요. 박성우의 CCM 캠프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겠네요. 오늘도 월요일 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2시간 수월하게 잘 건너왔습니다. 내일 또 만나서 우리 즐거운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누고 6월 달에 많은 일들 함께 이야기 나눠야죠. 바라기는 오늘 첫날 가진 그 마음 가지고 6월 한달 아주 힘차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워지는 날씨에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우리 6월 달에 힘차게 시작했으니까 함께 가자. 용기 낼수 있는 일들 많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곡은 옹기장이의 그대는 안녕합니다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만의 잣대와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무작정 사랑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사랑을 주기로 선택한 이후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돌려주는가 아닌가는 내 사랑을 결정짓지 않는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 안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상승하고 그러다 남김없이 사라지는 광경이다. 이서희 작가의 관능적인 삶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손지수가 부른 세상을 사는 지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6월의 시작, 또 월요일,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이병희 님께서 5월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6월에는 더 행복하기로 해요. 이렇게 인사 나눠주셔서 맞아요. 우리 같이 6월에는 더 행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해요. 마라나타님, 6월 1일 월요일 한 달의 시작, 또 한 주의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하셨습니다. 수프로님께서 일찌감치 오셔서 뜨거운 햇살 사이로 솔솔 지나는 바람에 고마워하며 짜증은 날려버리고 미소는 간직한

0: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반짝이는 기쁨으로 감사로 시작되는 6월, 바람처럼 시원하고 가벼운 걸음이길 빕니다. 하는 멋진 글 인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성관아 중 오직 주 의지하며에 이어서 조찬미가 부른 열매 전해드렸습니다. 아,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꽃이 지고 그 자리에는 자그마한 열매가 달리게 되죠. 이 뜨거운 햇살에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또 추수의 가을이 되면 정말 지난 1년간의 수고로움과 땀 흘림이 감사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우리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조찬민 씨 음성으로 열매 찬양 듣는데 왠지 뭉클한 감동이 또 6월 첫날이어서 더더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 맺히시기를 응원하면서 은희스님 더욱 싱그러운 6월의 시작입니다. 더해지는 무더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날이 더워지면서 몸이 좀 아프신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아니 평생감사님 항상 씩씩하게 오셔서 몰랐는데 5일 동안 좀 아프셨다고 이제 응원해 드릴게요. 통오빠님 그동안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양보호사 교육은 320시간, 사회복지사는 50시간 이수 후 시험을 치는데 5월 27일에 시험을 쳐서 두 문제 틀리고 합격했어요 하는 기쁜 소식을 역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며 또 자기개발에 엄청 열심이신 통오빠님 응원해 드릴게요. 또 원성남 님도 교회 중화동 성은교회에서 기간별 찬양 대회를 열었는데 누가 남 전도회에서 열심히 해서 상금을 받았고 또 다음 주에 헌금송 때 목사님께서 너무 잘했으니까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런데 장로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을 부르셨군요. 저희에게 음원이 없으실 거라 하시며 한나영의 여정을 청하셨는데 예수애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에 귀국해서 잘 쉬고 있습니다. 비록 3주 뒤에 다시 가지만 모든 일정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김관호 여정 신청해요 하셔서 여정하면 이 두 곡이 정말 대표곡이잖아요. 그래서 여정을 두 곡 들으려고 해요. 김관우 여정, 한나형의 여정도 전해드리고요. 수프로님께서 일찌감치 신청하신 여러 곡 가운데 하늘의 소리 전대현 피처링 한 걸음 준비했습니다.

하늘의 소리 전대현 함께한 한 걸음, 또 앞서 한나형, 김관호, 여정 전해드렸습니다. 담대한 믿음님께서 6월도 지켜주시옵소서. 은하수 구수롱님, 6월 7일에 있을 전교인 찬양대회 준비 연습하느라 바쁘네요. 가사도 외워야 되고 손동작도 구현해야 돼서 따라하기 힘드네요 하셨어요. 박종수님께서는 어우 지난 금요일에 레인보우 접속 안 돼서 답답해서요. 그래도 지금 이제야 들어옵니다. 한 달도 열심히 출첵할게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비가일님, 6월 첫날 인사드려요. 뭔가 설레고 기대되네요. 일단 옷이 가벼워진 여름, 덥지만 좋은 점을 찾아보며 제대로 즐기기를 바랍니다. 주혜손이 동행 써주셨어요. 신혜숙님께서는 6월 선교의 달이라 많은 선교사님 간증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먼 타국에서 땀과 수고로 부흥 발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영의 내 증인이 되리라 써주셨어요. 이 곡 우리 함께 하고요. 그리고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You Raise Me Up 최유정의 찬양. 평생감사님께서 아마 이 곡 써주신 게 아닐까, 나를 일으키소서를 써주셨는데 이 곡으로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헤븐 리터치 워십 써주셨는데 이 곡도 찾아볼게요.

헤븐 리터치 워십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앞서 최유정 나의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또 지영의 내 증인이 되리라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아, 자, 박종수님께서 찬양의 심포니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오늘은 원곡으로 함께 하시죠. 스티브 그린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 준비했고요. 이것과 함께 연주곡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0: 자연인
1: 갯벌류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2: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잔치 공동체 주의 손이 그리고 송정미가 부른 한 걸음 한 걸음 이어봤어요. 6월도 여러분 뚜벅뚜벅 멋지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시길 응원합니다. 주의 손이 잔치 공동체 찬양은 아비가일 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리리맘님께서 늘 듣고만 있었네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저희 엄청 환영해요. 새싹으로 오신 거잖아요. 저희 새싹 오셨으니까 저희 얼른 선물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라고 커피빵 강릉비행시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비공개로 주소 남기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기님께서는 광주에서 출석합니다. 해가 짱짱해요. 러브에 활짝 웃어요. 듣고 싶습니다. 웃는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임동준님께서는 DJ 신청곡으로 유턴의 영생 남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강수호 배우님께서는 6월은 여름 맞죠 하셨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 써주셨는데 천관웅 웨이메이커 이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브에 활짝 웃어요. 또 천관웅 웨이메이커, 유턴의 영생, 신청곡 꼬꼬무였습니다. 지니님께서 생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너무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이런 생일 축하 받으시는 남편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남편의 생일입니다. 지난 20년간 함께한 시간들이 참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함께하지 못한 생일날 아침에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에 감사하며 혼자 힘들었을 그 시간들을 알아주지 못해 외로웠을 사람에게 이제라도 고맙고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는 축하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아유, 오늘 어떻게 아침에 같이 시간을 못 보내셨을까요? 저녁에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응원하며 저희 준비한 선물 있어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팡파미유 강릉 육족 마늘빵 보내드릴게요. 두 분의 요셉님께서 오셨어요. 요셉의 꿈님께서는 6월의 첫날 축복송과 함께 6월 한 달도 실록이 푸르른 만큼 축복도 푸르른 한 달 되기를 기원합니다. 꿈꾸는 요셉처럼님께서는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힘든 건 온전히 믿는 게 아닐까, 믿고 산다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 믿고 사는지 싶어요. 그래도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벳의 찬양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신청해 볼게요. 들려주시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어요. 자, 그래서 준비한 곡은 한정수가 부른

는 요셉 꿈의 축제. 요셉의 꿈님도 오셨고 해서 이 곡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또 너무나 멋진 다니엘, 이 다니엘을 노래한 소리엘의 다니엘을 이어가 보고요. 꿈꾸는 요셉처럼님 신청하신

오베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또 소리엘의 다니엘 한정수 요셉 꿈의 축제 전해드렸어요. 아, 오늘 결혼 12주년 여행을 하고 계신 6024님 12년 전 교회에 다니지 않던 남편이 교회에 꼭 다니겠다며 친정엄마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12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저에게는 큰 선물 같습니다. 사랑하는 송기춘 집사님,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남편 애정곡이라고 하셨어요. 비 준비하시니 흐르고 있습니다. 예라 머십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147편을 노래한 찬양 비 준비하시니 오늘은 예람워십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레이나 차님께서 일찌감치 신청하신 곡 Like You Love Me 타월앤 웰스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인간들은 그들이 얼마나 고결하게 사느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을 염려한다. 고결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능력 안에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은 사람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는데도 말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마틴 목사 부부가 만든 것입니다. 1904년 마틴 목사 부부는 아들과 함께 뉴욕의 한 성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아내 시빌라는 성경학교 교장 사택에서 지내는 동안

쇠약해졌고 마틴 목사는 단시도 그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요청해 왔습니다. 마틴 목사는 아내의 병 때문에 거절하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마틴 목사는 깊은 감동을 받고 저녁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렇게 생각한 시빌라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낙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찬송과 가사를 4절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시빌라는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마틴 목사에게 찬송과 가사지를 전했고 마틴 목사는 가사에 감동을 받아 오르간 앞에 앉아 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찬송가가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은 오늘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면서 매일의 여정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마라.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0: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주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 하신 주님, 우리 두 손에 남은 빈 그물을 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갑니다.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또 한 번 순종하게 하소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상지국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예수 따라가며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 남성 합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오 신실하신 주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듣고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먼저 보내드린 곡은 유동근님께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 이민족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신청하신 찬양이었습니다. 부름바다 나선이 몸 김대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2262번께서 내일 지방선거 날인데 국민들이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시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청해 주셨어요. 이화 챔버 콰이어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디님께서 어제부터 교회에서 40일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40일 동안 승리하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주하랑님께서는 새벽 예배에 권사회 특송이 있어서 좀 일찍 서둘러 나갑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의 자리로 갑니다. 모두 복된 날 되시기를요. 루하의 엘로힘 보혜사님 감당할 시련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설악금강초롱님께서는 소중한 사람과 이 아침에 서로 인사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서로 안부 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날마다 저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천등사님께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새로운 달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는데요. 조수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늘 시원님께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히즈윌의 둥지를 흩으시고를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라신님께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청해 주셨는데요. 신청하신 곡이 영어 찬양이어서요. 김성범의 우리말로 된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샬롬 교우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1부의 끝곡이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하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구주여 광풍이 불어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학산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온 길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조병욱의 솔로곡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감당해야 하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은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멀리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체들과의 다름을 인정하며 더욱 사랑하고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0: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김학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성령의 은사를 CBS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들풀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배 채우는 사람, 남의 배를 채우는 사람. 주님,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 정직, 겸손, 바른 질서. 내가 소중하면 타인도 소중해야 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아멘. 라베리떼 301님께서는 새로운 감리교회 평신도 주일 기도 주간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희망을 여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님께서는 이번 6.3 지방선거 통해서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변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셨고요. 낙천 김용수님 어제 중요한 일 있다고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하셨는데 중요한 일은 잘 보셨는지요? 0702번 이번 여름도 폭염과 큰 비가 많이 내린다니까 모두 잘 대비하시고요. 건강한 6월과 좋은 일 가득한 축복된 여름 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름 대비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대비하고 안전하게 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저도 함께 바랍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340번께서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어느새 손주 5명 있는 70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칠순으로 모이셨다고 가족이. 아, 이런 게 인생인가요? 손주 녀석들 무럭무럭 잘 커가는 걸 보니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제 옆에서 40년 동안 조금은 모자란 듯한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지켜준 우리 마마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꼭 손잡고 여행 많이 다니자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축하합니다. 행복한 앞으로의 날들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또치들님께서는 어제부터 인턴 시작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도전을 받고 10주 동안 통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고 보내주셨네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오신 아라도님. 지난주 딸아이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디 부부가 화합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기도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 결혼 위해서 아라도님도 많이 애쓰셨을 텐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앞으로 이루시길 저도 함께 바랄게요. 5088님께서는 우리 가정 지켜주소서, 남편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푸른 동산님께서 예배 시간에 밤이나 낮이나 찬양을 처음 접해보며 예배 마치고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될까요? 하셨는데요. 예라모십의 곡으로 들으셨나 봐요. 예라모십의 밤이나 낮이나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신예숙님 신청하신 마르지 않는 샘의 야베스의 기도 함께 할게요.

제철 채소를 만날 때는 요란하지 않은 마음이 필요하다. 햇볕 아래 충분히 익은 채소는 썰거나 살짝 굽는 것만으로도 제 몫의 맛을 드러낸다. 복잡한 조리법은 오히려 이 계절의 맛을 흐릴 때가 있다. 완두콩은 오래 손대지 않는다. 데치거나 갈아서 질감을 남긴다. 다른 재료를 많이 더하지 않아도 색과 향만으로도 충분하다. 익었는지 지나치지 않았는지 그 정도만 살핀다.

장지영의 제철의 셰프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이미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오래 손대지 않아도 이미 충만합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깊은 상념에 빠질 때가 적지 않거든요. 아들 생각도 많이 나고요.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항상 저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제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이 찬송 신청합니다. 인후 아빠님의 신청곡 초등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청해 주셨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박순복의 음성으로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제니 천사님께서 내일은 난 몰라요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이명순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곡으로 청하셨어요. 이 시간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옹님, 지난 주말에 포항노회에서 열린 성경암송대회에서 우리 넷째 딸, 막내가 장려상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루여서 기뻤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성경암송을 한 것 두고두고 믿음의 큰 자산이 되겠죠? 신청하신 곡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인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를 쓴 게 아니라 시가 내게로 찾아왔다고요.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처럼 먼저 다가와서 그냥 나의 어딘가에 슬쩍 걸터앉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시인들이 시를 쓰는 데에는 창작의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찾아온 것을 알아보는 그 순간의 기쁨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시가 시인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저마다 무엇이 찾아오고 있을까요? 바빠서 혹은 지쳐서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친 것들은 없는지 오늘은 다정하게 먼저 다가온 신호들이 눈에 들어오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가게 문 열고 들으니까 최고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5020 뒷자리로 문자 주신 분은 어떤 가게 하는 분이실까요? 감사합니다. Come thou almighty king, 전능왕 오셔서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청취는 가능하고요. 사연과 신청곡을 게시판에 쓰기 위해서는 무료 회원가입의 과정 거쳐야 합니다. 6678님은 항상 듣는 애청자입니다. 출근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여는 처음이네요. 이 곡 같이 들어요.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Hear by 내 감에 기쁘게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불같이 방금 흐른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곡은 729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당분간 쉬고 있는 요즘 삶을 되돌아보니 잘한 것보다 후회되는 일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어지럽고 무겁습니다. 지금 후회해봤자 어찌할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해하는 건 미련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마음 추스르기가 쉽지 않네요. 생일날 아침 어머니께서 생일 축하금 봉투에 써주신 축복이 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대요. 생일 축하한다, 사랑한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운 여생이 되어라. 네, 생신 축하드리고요. 한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것도 대단하신 거고요. 정년 퇴직 이후에도 이렇게 어머님께 축복의 메시지가 적힌 생일 축하금을 받았다는 사연 들으면서 지금 우리 청취자분을 부러워하는 다른 청취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지러운 마음이 좀 가라앉길 바랍니다.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암기법으로 작대기, 네모, 동그라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작대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모는 십계명 돌판, 동그라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십계명은 우상 숭배,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고발합니다. 모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라 하셨죠.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요단에 물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물이 가장 범람할 때 생긴 기적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에도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메시지. 그러므로 너무 완벽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성취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요. 흠이 있고 금이 가고 준비가 덜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고 엎드리고 의지하는 것. 그럴 때 그 약점들이 도리어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야말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좋은 나무 교회 문영 목사님의 작대기 네모 동그라미.

어디서 많이 듣던 차분한 목소리가 버스 안에서 들려와 제 이어폰을 잠시 끄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나님 목소리더라고요. 도봉 05번 버스 기사님도 미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님께서 틀어주신 CBS 방송 같이 듣고 갑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기사님도 고생 많으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도봉 05번 버스에 몸을 싣고 계신 7103 뒷자리 쓰시는 승객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도봉 05번 버스 기사님. 승객분들도 덕분에 이 곡들 함께 들을 수 있었겠어요. To be pleasing you,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Just let me say,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어제는 두릅 장아찌 담그고 저녁에는 두릅 전을 오랜만에 해먹었는데 꿀맛입니다. 대술 비곤니님. 와, 두릅

오셨나 봐요. 장아찌도 담그고 전도 부치고 생각만 해도 맛있겠어요. 들풀님은 레인보우는 작년 12월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저의 말씀 묵상 시간과 겹쳐서 자주 듣고 싶어도 내려놓은 날이 많았는데 이제 여유 있게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서 듣지만 항상 은혜 전해주시는 방송 감사합니다. 예, 우리 들풀님은 어디 멀리서 듣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Blessed Quietness,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이 곡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흐를 때는 팝송 프로에서 흐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겠죠. 비틀즈의 Let It Be 일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순리에 맡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네요. 전 2부 준비합니다. CBS 레인보우 앱에 탑재된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가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0: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Glorious things of the earth spoken.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나의 죄를 씻기는 sweet hour of prayer,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전혜경님 댁을 위해 여러분 잠시 기도의 마음 모아주세요.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조카, 그 아이를 병간호 중인 제 동생

동생에게 힘을 주세요. 결혼 후 30년 동안 시아버지 투석, 남편 투석, 이제는 아들까지 아픕니다. 동생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동생에게 힘을 주세요. 정말 사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전혜경님 동생분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 가족분들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동생분이 더 강건해지셔야 될 텐데, 기도의 마음을 보탭니다.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랐죠. 이전에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로마 시민권과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바리새인의 지위 등 육신에 의해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 진짜를 발견하고 나면 거짓은 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 인생을 살아갈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22번째 묵상 새로운 가치

Dying with Jesus,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Jesus is tenderly calling thee home,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예, 우리 프로의 오랜 애청자이기도 하신데요. 닉네임이 익숙해요. 글사랑님, 선생님이시잖아요. 아, 6년째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대요. 21년 1월부터 출근 시작하고 그해 4월부터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

나게 됐는데 벌써 6년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추억으로 담고 잠시 쉼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스텝을 위해 잘 준비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합니다, 선생님. 어떠한 연유로 잠시 쉬게 되신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축복송으로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틀어드릴게요. 우리 글사랑 닉네임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 그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인도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사라님 반갑습니다. 사라님 신청곡을 오늘의 끝곡으로 들을게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어 울면서 부르던 찬양인데요.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이

0: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할 정도로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게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배우게 하시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고난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기다림 내려놓음이라고 하죠. 고난의 회복 탄력성을 배우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는 이유는 진짜 믿음은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졌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데에서 자라기 때문이며 그쵸? 또 내려놓음을 배우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모쪼록 그분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이라는 곡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좋은 아침 오늘. 새로운 달이 어제 시작이 됐고 또 새로운 한 주였죠. 그리고 맞이하는 이제 이튿날인데 오늘 2일. 내일이 6.3 또 지방선거 있는 날 휴일이죠. 오늘은 좀 평소보다 약간은 좀 여유를 누려도 되지 않을까. 좀 평소보다는 좀 편해요. 마음이. 희숙님은 날씨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침부터 그늘과 또 햇빛 직사광선의 차이가 아침부터 크게 느껴지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러니까요. 5월에 벌써 열대야가 나타나고 폭염이 내려진 지역도 있고 이게 평년보다 한 3주 정도 빠르게 관측된 열대야래요. 어머나. 그죠? 이럴 때 우리가 또 고난의 회복 탄력성 또 기다림 내려놓음 아, 잘 배워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콩스콩스님은 훈디 저는 여름 맞이를 호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말 내에 체했어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 있다가 겨우 살아났고 집에서는 잃어버린 귀걸이를 아직도 못 찾고 있고 유유. 회사 컴퓨터도 안 돼서 어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하라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요. 살 2kg 빠져서 옷이 딱 맞는 건 비밀이에요. 라고. 아, 그렇구나. 체하셔가지고 잘 못 드셨구나. 아이고. 고난이 지금 뭐 겹쳐가지고 설상가상 이렇게 왔는데. 근데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체하신 건? 이거 잘 쉬면서 보호식 드시면서 회복하면 되고. 또 귀걸이는 이걸 집에서 잃어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 뭐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어딘가 있어요. 분명히 반드시 예. 언젠가 나타납니다. 이 녀석이. 예. 그럴 때는 예, 럭키. 예. 회사 컴퓨터는 초기화 시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이제 오히려 좋아. 예. 6월의 어제 첫날 맞이해서 또 새 부대 또 새 마음으로 또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회복 탄력성이 더 예, 커졌습니다. 이전보다 강해진다. 아유 콩스콩스님 얼른 예, 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철시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러빔 선하신

브릿지 임팩트의 기상송 들었습니다. 우리 지사나 중에 사랑이에게 외쳐주세요. 기상! 사랑이 기상! 아침이다. 일어나야 돼. 내일은 쉬지만 오늘은 가야 돼. 아, 사랑아. 일어날 시간이야. 예, 우리 조나연님도 남겨주셨고 앞서 나무엔의 살아라 살아내라 이 곡은 우리 아비가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요즘 어깨가 아파서 통증 의학과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으러 갑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예. 신청곡 나무엔 살아라 살아내라. 그렇구나. 차도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아, 저는 사회인 야구하다가 오른쪽 그 발목 그 복숭아뼈 있는 그 근처를 삐끗했는데 이게 한 달이 넘도록 통증이 안 잡히네요. 이야, 오래갑니다 진짜. 30대였으면은 한 보름이면은 싹 나았을 텐데 이 회복이 더디어 안 됩니다. 아, 통증 막 있고 이러면은 자다가도 막 깨고 그렇거든요. 너무 아프면 잘 치료받으시길 바라고요. 앞서 러빔 선하신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당신은 꽃님께서 훈디 샬롬 저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기다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워가요. 기도하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더불어서 인내하며 감사히 미소 짓는 하루가 되기를 이라고 남기셨고 팔랑머리 애님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약속 시간 지각해서 5분이 지나면 저는 못 기다립니다. 바로 전화 어디야? 빨리 오면 안 될까? 재촉하는 사람 바로 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기다림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이 훈련 잘 통과해서 사는 동안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라고 당기셨는데 기다림의 훈련 인내 인내의 열매 그렇죠. 근데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빨리 효과 보고 싶고 빨리 성취하고 싶고 빨리 해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 우리 팔랑머리애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림에는 또 다 어떤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막 허투루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맞춤형으로 날 위해서

일하시는 분. 다 이유가 있다. 예. 우리는 또 그런 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 그럼에도 인내는 참 오래 참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아냈기에 오래 참았기에 그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어려우니까 열매가 있는 겁니다. 닉네임 여행지기님께서 6월 15일부터 죄송합니다. 러브버그가 출몰한대요. 6월 15일이요? 24일까지 작년 여름보다 더 심하대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 러브버그가 그 익충인 건 아시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아, 얘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출몰해서 날아다니고 막 그러면은 약간 미관상 좀 일단은 좀 힘들고 좀 피하게 되죠 아무래도. 예. 아, 적당히 좀 왔으면 좋겠는데. 닉네임 방그리님,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먼저 했는데요. 사전투표할 때는 한 번에 7장 투표용지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내일 지방선거일엔 먼저 석장을 받아서 하고 나서 다시 투표용지를 받아서 나머지 투표를 하는 거래요. 그리고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되고요. 꼭 본인 선거구에 가셔서 해야 한답니다. 다들 투표 꼭 하셔요. 라고. 아, 또 6.3 지방선거 본투표 관련해서 또 좋은 정보를 방그리님 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사전투표는 아무 지역구나 가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투표할 수 있었는데, 본투표 날은 이제 동네에서 해야죠. 아, 수연님께서 일어나라 찬양이 들리니 막둥이가 싫은데요? 하고 등원했습니다. 요즘은 청개구리 라고. 아,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진짜. 야, 이거 다 있구나. 우리 아이들도 약간 7세에서 한 9세 요 사이 미취학에서 이제 학교 가는 그 2학년 때까지 다 거꾸로 해. 예. 심지어 무슨 단어 같은 것도 거꾸로 말하지 않나요? 뭐, 아, 오늘 점심 먹어야지. 그럼 아, 오늘 심점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 어휘도 막 거꾸로 말하고, 약간 그 청개구리 그 시즌이 있는 것 같아. 예. 일어나라. 싫은데요? 아, 귀여운 반항입니다. 이 정도는 귀여운 거예요. 학교 갔으니까 어쨌거나. 등원했잖아요. 최덕신의 이곡 함께 듣습니다. 죽게 가까이.

예라멀십의 죄진 마트 놀이 구주였고요. 한홍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최덕신 죽게 가까이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블리스님, 우리 화이트 모카님, 제키리님 레인보우로 와주셨고 우리 은하수 구수롱님도 출제 푸르른 날님께서도 와주셨네. 아 복직한 지 5개월 지났는데요. 와 우리 부서 과장님 매사에 불평 불만. 또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셔요. 처음엔 그냥 원래 그런 분이니까 넘어가야지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견디기 힘든 아 이게 맞아 이게 쌓이고 쌓입니다. 아 어떻게 또 과장님이시니까 또 상사니까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어떻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함께 있는 시간을 좀 어떻게든 피해보시는 근데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도 느낄걸요. 그 과장님에 대해서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닉네임 제이스님도 와주셨고요. 아 일터가 파주세요? 네, 저는 집이 파주 쪽입니다. 운정 그 근처 네. 반갑습니다 제이스님. 마음이 아픈 자님은 저녁마다 아이들 책 읽어주는데요. 어제는 6살 첫째가 엄마 이거 다 읽고 넘어가야지 왜 넘어가 그냥 넘어가 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까지는 그냥 쪽마다 약간 요약해서 글을 읽었거든요. 한글 익히는 중인데 내년엔 아이가 스스로 읽겠죠? 그때까지 아자아자 라고 남기셨는데 아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어떤 의무감에 숙제처럼 나는 느끼지만 아이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게 진짜. 엄마랑 혹은 아빠랑 이게 교감하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자기 전에 책 읽어주기 이런 게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또 뭐였더라. 아무튼 참 좋대요. 예. 저도 한 1년 가까이, 1년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책,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되기는 했어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 보다, 아이들도 스마트폰 보다가 잠드는데, 아, 그 제가 예전에 CBS 광장 할 때 인터뷰 할 때 10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될 때까지도 10분씩 뭐 말씀을 읽는다거나 어떤 신앙 서적을 읽는다거나 이렇게 읽어주는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게 너무 좋대요. 예. 아무튼 나중에 같이 책 읽어주는 그 시간을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화이팅입니다. 꿈이룸님께서도 와주셨고 오늘도 기분 좋은 진행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샬롬 고은강님께서 윤민수 임세준 ICU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 준비하겠고요. 꾸미룸님 청하신 곡은 김효환의 자녀

꿈 이룸님의 신청곡이었죠. 김요한의 자녀 들었고요. 앞서 윤민수, 임세준, I See You, 샬롬 고은강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두 곡 만났고요. 미운이님, 훈디 오늘이 선거 알바 마지막 날. 훈디 목소리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한 10분만 버티자. 1부 끝나기만 기다립니다요. 라고. 아, 이렇게 출근길에 이동하시는 분들께 이제 막 선거 운동하고 인사드리는 그 알바하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쵸? 오늘까지 선거 이제 운동할 수 있으니까. 화이팅입니다. 다 왔어요. 1부 마지막 곡은 우리 닉네임 하루님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청하셔서 열매 맺는 나무가 부르는 곡으로 함께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제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 4년이 지나면

0: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 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데에만 온전히 나의 입술이 사용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입술로 지었던 모든 이기적인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입술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는 발걸음에 빛이 되어주소서. 오늘도 진리의 길 위에 서 있게 하시고 벗어나는 순간 깨닫게 하소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